지선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 사랑했더란 출발하는 첫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월요일이면 할 일이 한꺼번에 보이죠. 예, 메일도 보내야 하고 전화도 해야 하고 회의도 있고 밀린 일이 참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펼쳐놓으면 약간 벅차기도 하죠. 그래서 행동과학에서는 큰 목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책 한 권을 읽겠다는 목표보다는 오늘 10쪽 읽기가 움직이기 쉽고요. 집 전체를 청소하겠다는 계획보다 책상 위부터 치우기가 시작하기 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내가 뭐 대단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거대한 결심보다는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또 오늘 감사 고백을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에 집중합시다.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면서 이 하루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45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말씀 신명기 32장 13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신명기 3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귀한 축복의 메시지죠.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38님 오셨고요. 0296님 반갑습니다. 또 720님 9918님 5950님 1302님 6472님 9992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5503님 한 말씀 주세요.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1459님께서도 또 1667님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2042님, 또 7978님, 8905님, 4295님, 이해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말씀 주세요. 이렇게 6481님 한 말씀, 8609님, 오직 예수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치니 최고네요 라고 하셨어요. 1100님 한 말씀, 3057님, 와 정말 파란 하늘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어쩜 전선줄에 큰 호박이 매달려 있어요. 오, 호박 넝쿨이 굴러가서

이 전선줄에서 큰 호박 열매를 맺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배경이 파란 하늘이에요. 정말 파란 하늘. 예쁘네요. 그리고 귀한 사진이에요. 흔하지 않는. 혼자 보지 않고 은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238님, 또 7356님, 6065님 오셨군요. 7511님, 4641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출석 체크하십시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마음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9898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다시라는 이 단어 주어가 항상 하나님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함께하는 사랑의 뜰한 반가움으로 감사함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379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자야 61의 변찬눈 주님의 사랑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요, 특별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찬송가가 보통 3분 남짓이면 끝나지만 그 한 곡이 태어나기까지는 때로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 긴 인생이 들어있잖아요. 찬송가 필사 콘서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던 그 찬송, 이 찬송을 듣기 전에 그 찬송이 태어난 자리로 잠깐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찬송가 한 곡을 오늘은 드라마로 만나볼 텐데요. 찬송가 드라마 함께 하시죠.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셔 스페포드는 부유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사역을 도왔고 지역교회의 집사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변호사 일로 많은 돈을 벌게 된 스페포드는 카고 미시간 호수 별장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가 발생했고 투자한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탠포드에게 시카고 대화제는 두 번째로 맞이한 큰 시련이었습니다. 화제 얼마 전 4살짜리 아들을 열병으로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닥친 큰 시련에 스탠포드와 가족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갔습니다.

0: 당분간 다른 지역에서 좀 쉬면 어떨까?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아이 떠나보내고 나서 몸도 마음도 제대로 못 추스린 것 같아서 말이야.
1: 그래요, 여보. 이곳에 있으면 계속 불에 탄 건물들을 보게 돼서 마음이 더 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당분간 어디로 좀 가 있는 게 좋겠어요.
0: 그래요, 여보. 이번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 인도를 하신다고 하던데 사역도 도울 겸 우리 영국에 같이 갈까요?
1: 네, 좋은 생각이에요. 영국에 가서 집회 참석도 하고 쉬면서 유럽 여행도 하면 아이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 우리 영국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1: 네.

0: 여보, 짐 다 챙긴 거 맞지? 아휴, 같이 출발 못해서 미안해. 내가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바로 뒤따라서 갈게. 애들이랑 먼저 좀 가 있어.
1: 네.
0: 알았지? 조심하고.
1: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일 잘 마무리하시고 조심히 오세요.
0: 아, 알았어, 여보. 조심히 가 있어요.
1: 네.

스탠퍼드는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 아내와 어린 네 딸을 먼저 유로행 여객선에 태워보냈습니다. 승객 313명을 태운 배는 아무 일 없이 순항하는 듯했지만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에 영국 범선과 정면 충돌을 했고 그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의 아내 안나는 겨우 구조되었고 그의 네 딸은 모두 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애타게 기다리던 스펫포드는 12월 2일에 안나에게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보에는 혼자 살아남았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0: 혹시 사고 지점에 다 온 건가요? 오늘쯤이면 사고가 난 지점을 지나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이 부근입니다. 이쯤에서 가족분들이 탄 여객선이 다른 배랑 부딪혔을 겁니다.
0: 그렇군요. 여기 이 바다 아래 우리 아이들이 잠자고 있겠죠? 감사합니다, 선장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섯 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스페포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이를 갑자기 잃었음에도 사환 게하시의 질문에 평안하다 대답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스페포드의 머릿속에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페포드는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있을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있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스페포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들과 재산과 내 딸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스페포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적어 내려간 이 고백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성도들은 스페포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에서 부른 찬송이 아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고도 스페포드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페포드의 고백이 더 깊게 들리죠.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마음인 거죠. 오늘 우리 삶의 바다가 조금 거칠더라도 이 고백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 평안해. 그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부르던 찬송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긴 인생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 찬송을 부를 때 조금 다르게 부를 것 같죠. 5226님께서도 찬송 드라마는 처음 듣는데 와, 필사하고 난 뒤에 들으니까 훨씬 마음에 와닿네요. 은혜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찬송의 위대한 힘 이렇게 주셨어요. 이번에는요, 연주 찬양

찬송의 가사가 너무 좋죠. 찬송 필사하면서 가사 한 줄 한 줄 하나하나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군가의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니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직접적인 은혜를 잊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귀한 고백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오늘의 한 말씀 계속해서 신청 들어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에 태우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먹이시는 은혜를 회고하는 귀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찬송가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했드란 2부 출발했습니다. 사랑했드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찬송가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찬송가 가사 중에 잘 들어보시고 닭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 닭이 우는 곳에 정답을 맞춰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찬송가 퀴즈 나갑니다. 귀를 열고 기억을 꺼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찬송가 내공을 확 넣어서 정답을 맞춰보세요. 가사 맞추기입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주세요.

네, 수탁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이 찬송가가 많이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 전주 몇 마디만 들려드리면 제목이 혀끝에서 맴돌 때가 있어요. 가사도 그렇습니다. 아는데 진짜 다 아는데 해도 오답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 역시 사랑을 띠란 가족들은 다르시네요.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찬송가 퀴즈가 나갔어요. 아, 가사 한 소절 맞추기였는데 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답도 있었다는 제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번호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네, 퀴즈 정답은 예수 구원하신다였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이 찬송의 그 마지막 구절에 예수 구원하신다라는 가사였는데 제목만으로도 참 든든한 찬송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도 결국 이 한마디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버티냐 보다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오늘 지금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만을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주 예수 구원하신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사랑했더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당첨자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예, 5420님 축하드립니다. 또 0773님, 또 3057님, 그리고 5941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한 말씀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오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에 태우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말씀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옵니다. 아, 그 특별히 인상적인 표현이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이라는 표현인데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반석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반석에서도 꿀을 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단단한 바위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부활.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리를 걷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시작하려고 해요. 과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니,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력서를 생각합니다. 이력서가 뭐죠? 이력서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름을 알 수 있고 내 나이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직업을 알 수 있어요.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력서를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내 머리와 가슴에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재밌는 전통이 있었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 3일 금식을 합니다. 경기도에 가면 오산리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까지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요,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지나고 이틀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머릿속이 신기하게도 한 문장으로 통일됩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3일 금식 끝나기만 해봐. 바로 양념치킨 시켜서 양손에 들고 먹겠다. 네. 여러분 웃기는 현상인 것 같지만 그 치킨 한 마리가요, 실은 3일간의 굶주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래야 금식 기도에 맞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치킨 한 마리가 그 시간만큼은 그 청년에게 살아가는 어떤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다르게 말한다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철학에서는요,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이 성도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뭐 새벽이든 특별 무슨 기도회든 뭐 수요 예배든 항상 솔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진짜 배기 성도야. 그런데 실은 우리가 모르는 그분만의 사연이 있었어요. 그분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주님 이번에 제 자녀가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제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결혼 잘해야 됩니다. 온통 주님 앞에 뭘 간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의 삶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 그 성도의 실존이 정말 믿음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성도의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성도의 실존은 주님이 아니라 자녀의 잘됨일 거예요.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노인에게는 이제

꿈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노인의 머릿속에 온통 공부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나이가 노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실존은 꿈을 꾸는 학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직업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있어도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돈만 보이고 돈만 생각한다면 어때요?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저게 어떻게 목사야, 사기꾼이지, 왜 이렇게 반응해요? 그 사람의 타이틀이 목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존은 뭐라는 거예요? 장사꾼이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을 채운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찬양 소리와 그들의 기도 소리,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실존은 갇힌 자입니까? 아니죠. 예배자가 그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는 말을 마치 신앙처럼 듣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서점에 가면 나는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들이 당당하게 베스트셀러로 꽂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자기 개발에 힘쓰면 누구든지 회장님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차오르죠.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당한 신조에는요, 아무도 적어주지 않은 조건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오직 내 인생의 날씨가 좋을 때만 내 계획대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파도는요,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파도들이 있을까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날라온 병원의 진단서, 또 예고 없이 날아온 직장의 해고 통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런 이별. 여러분, 이런 풍랑은요, 정중하게 똑똑 놓고 하면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예고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담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내용물을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만 무엇으로 채울지를 결정할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갈릴리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담이지만 갈릴리 바다가 맞나요? 갈릴리 호수가 맞나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담수예요. 민물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꽤 커요,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바다처럼 크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요, 담수와 해수를 구분하지 않아요.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이 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통치고 있어요. 그래서 호수도 맞고요, 갈릴리 바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갈릴리 호수에는 특징이 있어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고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차고 급한 성질의 바람이 갑자기 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는 분지형의 호수거든요. 낮은 곳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항상 머물고 있는 게 갈릴리 호수인데 그 골란 고원에서 불어닥치는 바람과 맞물리게 되면 마치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는 예고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는 파도는요, 예고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밤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배를 탔는데 배가 부서질 지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그 밤에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들 볼 때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무 대책 없이 직장에다 사표 던져놓고 아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뭔가 좀 맹목적인 그런 무모한 신앙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행동을 객기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 지금 오늘 이들이 지나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전부터 이 호숫가에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오늘 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베드로만큼 이 풍랑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없던 용기가 넘쳐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릇 안에 오직 자신을 오라 부르시는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요, 재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데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고 보면 더 놀랍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나서 했어요. 아, 그 놀라운 기적을 봤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람과 풍랑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파도밖에 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유일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명하십시오.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일하게 저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안 유일한 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 저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셔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뭐예요? 평안함을 주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순간 얼마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이 실존이라는 말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즉, 그것이 나의 실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물 위를 걷고 있는 이 순간 베드로의 실존은 무엇일까요? 그의 속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의 실존은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도 역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도록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발만 바라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기적은요, 베드로의 발이 물에 닿기 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게 기적일까요? 바다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려움 대신 주님으로 가득 찬 것. 그래서 나를 삼킬 수 있는 이 풍랑이 두렵지 않게 된 것.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적과 같은 기적을 맛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물 위를 걸었다, 그 특정 현상에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베드로처럼 현실의 풍랑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파도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상에서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으로 채워진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도전 앞에 던져야 할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내 인격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그릇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거를 뭐라고 하죠? 컵이에요. 그렇죠? 빈 컵, 그냥 컵. 이게 이거의 실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죠?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거를 목사님한테 주라고 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렌지 주스가 담긴 컵 주세요. 이럴까요?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목사님, 오렌지 주스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마트에서 이걸 살 때 뭐라고 물어봐요? 오렌지 주스가 가득 담긴 1.5리터 이 페트병이라고 부릅니까? 이거 실존이 페트병이에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이거 이 오렌지 주스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오렌지 주스에다가 제가 콜라를 부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렌지 주스도 아니고 콜라도 아니에요. 이걸 사 드실 분이 있겠냐고요. 오직 순수한 오렌지 주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가치 있는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토록 아름답게 시작했던 베드로의 발걸음, 그 기적의 발걸음이 몇 걸음 못 가서 무너집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우리는 흔히 이 장면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아,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해서 빠졌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뭐를 봤다고요? 바람을 봤어요. 베드로가 가라앉은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의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그릇이 예수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과 파도로 그의 눈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없어지고 대신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찼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순수한 오렌지 주스만 넣었을 때와 여기에다가 시커먼 콜라를 부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담긴 것이 바뀌니까 결과도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았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은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일까요? 이 목사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한다 생각하시죠? 자, 다시 이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과연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단 몇 보라도 걸어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때 과연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저 멀리서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저분이 유령이다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나머지 제자들이 부끄러울까요? 적어도요, 제가 그 당시 베드로였다면 제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만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림 받았을 때 나는 아무리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을 몰라본 나머지 제자들이 부끄러워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역시 주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져 있지 않은 내 삶에 대해 사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풍랑에 빠질지언정 예수님께 풍랑 속에서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은요, 어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죠.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물에 완전히 빠지지 않다는 겁니다. 31절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사람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사람이 왼쪽 분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고, 자, 그리고 왼쪽 분은 오른쪽 분의 손을 잡되 이렇게 잡지 마시고 손목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오른쪽 사람은 베드로의 손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 내 손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빠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손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은요, 풍랑 가운데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여러분의 인격을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친 풍랑을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놓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독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두레교회 박경숙 권사입니다. 낮가밤의 기온차가 새로운 계절을 알려주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첫 월요일,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려가는 자들을 친히 돌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를 돕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물맷돌을 힘차게 돌리며 뛰어가는 소년 다윗처럼 소망의 기도도 힘있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테마별로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소망의 기도를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박경숙 권사입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해,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해,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과 광주 기도하는 엄마들, 서구 학교 기도 모임 엄마들이 함께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잘 버티고 이겨나가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 안에 이 땅에 역사하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견고한 진을 파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역사로 충만케 하소서.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열심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이렇게 모여서
1: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0: 마음 주시고
1: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0: 가운데 아버지를 하셔서 늘 거기 거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1: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0: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1: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0: 특별히 나라와 한국교회와 신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헐벗고 금지를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신 그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하나님 가진 마음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부를 귀히 여기며 선하게 자를 여보내도록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속 보게 하시는 그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일과 시대 우물과 시대 하나님 앞에 불평보다 원망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 그 길 복음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그 파수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와 불질주의와 세속주의로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땅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2: 걸어가신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오늘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아멘. 저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행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 또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 모임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네.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3: 아멘. 부족하지만 저희가 너무 연약하지만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서구지역 학교 기도모임 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만이 아멘. 희망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아직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아직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이 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 학교 기도모임 엄마들도 우리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 강주 두레교회에서 열리는 서구지역 학교 기도모임을 통해 서구지역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진리의 빛이 비추는 학교들로 든든히 서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강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강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사연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윤한택님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작은 신우 황경자님이 8월 28일에 뇌경색과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수술을 했는데 아직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신우인데 안타깝고 짠한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급한 사연이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몸은 노쇠하고 늙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경자님, 아버지 하나님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까지 했는데 아직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시옵시고,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살다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엾이 여기사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소망의 기도. 광주 광산구 소안지구에 위치한 새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국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두 개의 사연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105번님, 요양병원에서 누워계신 시어머니에게 천국 소망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남편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머니의 천국 소망이 저희 남편에게 부어지도록 우리 가정의 믿음이 더 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무명으로 보내셨는데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는 남편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더 중심을 잡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나이 들어가기 전에, 더 늙어버리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낙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간하느라 힘들어하는 어머니 남편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온 가족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이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눈치 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하나님께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창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기쁜 소식도 도착해 있습니다. 2058님, 소망의 기도 지난주 기도 제목 올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매부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방송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매부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감당

0: 사랑하게 하소서. 2년의 임기 기간 내내 성령 충만하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소서. 주사에 왕복 4시가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 9507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역전 전도에 나갑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중보기도해 주세요.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또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감사할 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도와주시고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소심을 잃지 않고 또 이렇게 임무 완성하게 하시되 또 이렇게 운행을 4시간씩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역전 전도고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열려지고 하나님 계획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처소마다 함께하시며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활짝 열고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되어 이번 주 수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남편과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익명으로 보내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과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발견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오니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0: 아멘.
1: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0: 아멘.
1: 소문이 나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바라고 권합니다. 이 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짐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에 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10월 셋째 주에 장로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후보에 들어있는데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직분, 흥모할 직분, 천사들도 흥모하는 직분을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0: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직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하나님 시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맛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장로 믿음 장로 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정치 장로 되지 않게 하시며
1: 아멘.
0: 순종하는 장로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런 다짐과 마음으로 투표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투표에 합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할 수만 있거든 흥모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장로님으로 끝까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 아멘. 무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남편의 심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 지난주에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있는 일이라 염려스럽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또 두 자녀의 취업의 문과 군대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의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사오니 이번 일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는 이루에 기도하오니 아버지는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남편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또한 두 자녀의 취업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군대 가는 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 아멘.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올려드리겠습니다. 8118님 막내 제부 김준태 택시 운전합니다. 주님께서 안전 운행하며 좋은 사람만 만나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사고 없이 운전대와 막내 제부를 지켜주세요. 극동방송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믿음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일 예배드리며 십일조 드리는 신앙 더 인격적으로 좋은 예수님 신앙 더 좋은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극동방송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더 큰 믿음 갖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극동방송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1: 아멘.
0: 모든 직원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극동방송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운전하고 있는 김준택 씨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났사오니 이제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멋지게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또 아버지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고를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또 큰 믿음 주셔서 주일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십일조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버지 하나님 제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 시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1: 아멘.
0: 모든 이가 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0: 기도합니다.
1: 아멘. 단님 기도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장재영 조카인 것 같습니다. 조카에게 있는 한 중독의 악한 영이 떠나가길 기도합니다. 마약 중독에 오랫동안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 재영이를 건져주시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과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저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악의 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 민족을 우리 이 자녀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장재형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921호님 기도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며느리도 꼭 승진하도록,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생활하면서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정직원이 전환되도록, 또 며느리도 꼭 승리하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또 기도사연 마지막으로요.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장인데 어서치 없대기를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다쳤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 분이 다쳤다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한 분이 다치면 더 큰 문을 여시고 한 문을 다치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그만두게 됐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아픔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비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수기도 시간인데요. 편찮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종에게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엄마들에게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에 계시오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뜨거움과 역사로 이 시간에 병자를 위하여 안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2: 아멘.
0: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0: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강에 흐르는 저주도 죄로 인한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깨끗하고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1: 아멘.
0: 다시는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지키시고 역사요.

0: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서구 학교 기도 모임 기도팀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강주 MIP 서구 학교 기도 모임 엄마들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광주 두레교회의 박경수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 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남구 효 2로에 위치한 월광 더 센트 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Dear brother and sister, the title of today's message is God who restores again.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있었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The people was living in fear and despair. 예레미야 자신도 자유하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t the very moment, God spoke to Jeremiah. 사람이 보기에 끝난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God was beginning something new there.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Our lives can sometimes be like this.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의 순간도 있습니다. There are moments when we think it is over now.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God is the one who creates a new beginning while we think everything has come to an end. 첫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First, God speaks even in the place of brokenness.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first told Jeremiah, call to me, ask, seek, knock, I will answer to you. 회복은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 시작된다는 Resource does not begin with our own ability. It begins when we cry out God. We cry out God.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Bless a lot of times when we pursue God. 기도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Proud is the times when we lay our broken heart before God. 눈물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If we have tears, proud, raise your tears. 말이 나오지 않으면 탄식으로 기도하십시오. If we can find the words, proud, raise your groan. 힘이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냥 말하십시오. If we have no stress, simply pray God, please help me.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God is waiting for our perfect prayers. He's waiting for our sincere heart. 진실된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And God say,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I'll answer you.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This is our hope.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When we cried out to God, He heard us.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Second, that those great things we do not know. 여러분, 3장 3절 후반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In the last part of Jeremiah, chapter 33, God said,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I will tell great and hidden things that you have not known.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라는 겁니다. An apparent purpose here is things that you have not known.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We do not know evidence that rise ahead of us.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 아니 바로 앞에 잠시 1분 후에 1초 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We never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Moment. We can't. We don't know.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But God's Lord, 우리는 길의 끝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We can see the end of the Lord, but God sees the end of the Lord. 우리는 현재 문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We see our present problem. But God sees our future.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Therefore, just because we do not understand something that does not mean God is not working.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God's silence does not mean God absent.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회복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Sometimes God has already prepared us resources in prayers we cannot see. 단지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hird, God rebuilds what has been broken. 에레미시나 예루살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있었고 집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The walls were being destroyed. And the hearts were being destroyed.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The hearts of the people were also being broken.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회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And God looks at broken city and spoke about restoration. 5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고치시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I'll bring health and healing to it.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What an amazing promise this. 하나님은 상처를,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does not ignore our wounds. 하나님은 무너지면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does not give us on what has been broken.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d who heals.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is God who restor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Your brother and sister, is there something rock in your family? 여러분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Do you have an old wounds in your heart? 신앙 가운데 지친 적도 있습니까? Have you become swears in your work of faith?

0: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Word of God's word today. 내가 너를 치료하면 고쳐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I'll bring healing and restoration to you.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God can do what you cannot do.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God can heal us what we cannot heal. 아무리 의사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의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응답을 받는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First God forgives sins and restores relationship. 33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 정하게 하며 I will cleanse them from all the guilt of their sin against me.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What can most desire to restore is our relationship with Him.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Sins wreck our relationship with God.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원죄, original sin.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결정에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함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회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예루살렘과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God said I will rebuild it.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회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레미야 기도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나들목교회 김형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 동방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생기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강팍해진 마음, 싸나워진 마음, 포화간 마음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극동방송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믿은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행복하고 또한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감격과 흥분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복음의 능력, 우리를 고쳐주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격한 우리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5일부터 4일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고령화와 신학생 감소에 따른 시무연한 조정과 부총회장 선거 파행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식도 함께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항존직 시무연한을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변경하거나 75세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신학생 감소에 따른 지역신학교 자율통합안과 여성총대법제화가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의 학력 기재 오류와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등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강원도 홍천에서 총회를 열 예정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 사역 연장을 통해 목회자가 없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의 폐쇄를 막고 사역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고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글로벌 선교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극동방송 김겸 PD가 전해드립니다.
3: 일제강점기 추록 성도들이 세운 고려신학교를 모태로 한 고신대학교가 지난 4일 한상동 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교단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동문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고신 총회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교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며 위대한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와 유학생들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동적인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린 2부 기념식에서 이정기 총장은 8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4: 지난 8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오는 80년은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할 것은 과감히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적 교육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 고신대학교는 한국교회 앞에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뿌리내리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수호해왔습니다. 고신대는 이번 80주년을 기점으로 고신대병원을 축으로 하는 의료선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국제교류를 강화해 열방을 향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0: 글로벌 기독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김겸입니다.
1: 이윤희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YMCA 청년 서포터즈 300 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취임식에서 청년 평화 리더 300명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나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전국 65개 회원 YMCA의 중심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전 세계와 지역 현장을 누비며 평화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YMCA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주도적 성장을 돕고 YMCA의 새로운 평화운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던 호주 장로교 선교회의 교육사역 절수가 하나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결단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는 지난 5일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446회 학술 발표회에서 호주 선교회가 1936년 2월 신사참배 거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1939년 6월 부산 일신여학교와 마산 창신학교 등 산하 5개 학교를 전격 폐쇄하며 교육 선교에서 철수했던 역사적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병준 교수는 호주 선교회가 학교 건물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타협 없는 신앙 고백과 한국인들과의 연대, 신앙 자유를 위한 공적 증언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대체로 맑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북부 중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전남 남부 서해 서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38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은 자신의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해 영혼과 육체가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다윗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눈물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은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과 친척들마저 그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고 멀리 가버리는 철저한 고독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가혹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소원과 애타는 탄식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쏟아놓는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의 잘못으로 자초한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한 열망과 감추고 싶은 연약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여 감히 부르짖지 못하는 그 깊은 한숨과 신음소리조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거나 슬그머니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눈물의 자리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40편 이상이 슬픔을 토해내는 탄식시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감정과 고백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가장 자비로운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눈물만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기도의 서신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과 탄식을 감추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청라 초원교회를 섬기는 최미순 권사입니다. 38년 된 교회이고요. 목사님은 말씀도 참 은혜롭게 전하시고 성도의 아픔을 목사님 아픔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2: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

0: 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최미순 권사님의 김성한 목사님 자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1: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한 친구는 천주교였고 한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어느 친구를 따라갈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말씀 듣는 게 좋았고 이제 교회 생활이 참 좋았어요. 뭐 언제 다 딱히 그럴 수는 없는데 항상 교회 가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0: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최 권사님은 얼마 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 6년 전에 자가면역 희귀질환이라는 간질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그냥 별탈 없이 평상시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작년 10월부터 좀 심해져가지고 간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아들이 간을 줬어요. 근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이 그냥 절제하고 안 먹다시피 하면서 운동해가지고 20kg의 살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근데 결과가 둘 다 참 좋아요. 회복도 빨리 되고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이제 수술한 지 두 달 됐는데. 올여름 제일 호강하고 있습니다. 누웠다 앉았다 올림픽 다 보고요.
0: 최미순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언제부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오래됐어요. 제가 일하는 게 그냥 혼자서 하는 일이어서 계속 극동방송 틀어놓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듣고요. 감동받아서 혼자 울어도 혼자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마음껏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뭐 힘들다기보다 참 좋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극동방송 틀어놓고요. 그냥 퇴근할 때 라디오 끄고 오고 그랬어요.
0: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 권사님은 아드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1: 네, 이제 아들이 오래전에 신학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를 했거든요. 아들 이름으로. 이제 그러다 중단했었는데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라디오에서 극동방송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들한테 고마움도 있고 또 기도도 해야 될 제목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신청하게 됐어요.
0: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심 감사합니다. 이 전파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은 이 전파가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선교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오늘 극동방송의 가족, 자발적인 선교 동역자,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이 모자라는데 동생 힘들게 안 한다고 검사도 못 받게 하고 혼자서 검사받고 쓰러져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참고 절제해서 20kg의 살을 빼고 또 수술할 수 있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가슴 아팠단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서 아픈 모습 보이지 않을게.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그리고 남편, 의심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맘 졸이며 기다려.

0: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1: 아드님과 부군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목소리에 담아 편지를 띄웠습니다. 최미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극동방송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이어집니다.
0: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들 장례도 있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 아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신학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도 좀 순조롭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도 좋았고 교회 가는 것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참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일을 겪어보니까 다 좋지만 건강이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건강은 참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극동방송에 그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방송 진행하시는 PD님 다들 너무 감사해요.
1: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복소리, 오늘은 최미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한 대를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 사셨나요? 찾아보니까 최신형 핸드폰 가격이 수십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있던데 만약 휴대폰 한 대가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도 선뜻 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최근 북한 해산에서는 중국 휴대전화 한 대가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만 위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단속이 더 강해지고 휴대전화를 들여오는 길이, 밀수하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이는 중국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기로도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 장사를 하거나 돈을 보내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대전화가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도 들어오고 또 북한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그 가치가 다르죠. 이 가치가 북한에서는 해산에서 단층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외부와 연락하는 것조차 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녘의 주민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연락하고 또 필요한 정보, 외부 정보를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함께 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북녘의 주민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출석합니다. 1136님 반갑습니다. 북한에도 속히 교회와 그리고 예배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출석 인사 주셨고요. 양평에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인천 날씨는 지금 너무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덥습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의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의 문자를 남겨주신 5611님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와,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아마 점심 식사를 좀 하시면서 점심 식사 중에 듣고 계신 걸까요? 6753님. 북한 동포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있었는데 아멘입니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북한의 휴대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잠시만 없어도 너무 불편한데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세종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문자도 있었어요. 5130님의 문자처럼 새벽 기도회 요즘 계속해서 나가는데 북한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북녘 땅에도 억압에서 자유를 달라고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서 뭐 휴대전화의 자유를 나눴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북한 내부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많은 것이 제한이 돼 있죠. 심지어 오빠라는 말을 써도 경고문이 뜬다고 해요. 근데 이 휴대전화도 복음통일의 그 길이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그날에는 우리의 뭐 컬러링처럼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처럼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그곳에 심겨지는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부러 밀수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하죠. 물론 중국 휴대폰도 제한되어 있는 게 있지만 장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또 내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건데 이 갈망의 복음으로 인한 그 넘치는 보혈의 은혜, 그 생수로 인한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세요. OEP데이에서는 매주 월요일 찬양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신청 찬송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축하 사연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찬양 찬송으로 채워가는 만큼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선곡까지 만나볼 텐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도 해산에서 태어난 디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대전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고향의 봄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힘찬 찬송을 북한에서도 부를 그날이 오겠지요. 아멘.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고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회개가 됩니다. 하루속히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5536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남겨주셨어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리영희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바로 서고 아까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소망하는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OA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양강도에서 태어난 우리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위에서 마음을 저도 모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귀한 찬양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 전파, 다시 복음으로 북한의 모든 동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반드시여 주님 하시면서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곳에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북녘당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5189님, 그날이 정말 축제와도 같은 날이겠죠.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날이겠죠. 보라 새일을 행하리라 기대됩니다 하셨던, 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OFPD에서도 선물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도의 한 줄 한 줄, 소망의 한 줄 한 줄 남겨주세요.

OFD 함께하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153님 주셨어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하루에 한 가지 소식 이상을 나누고 있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함께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산을 같이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우리 민족이 더 생각납니다. 어서 복음이 북한을 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365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어느 완전한 때 이루실지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 또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신청해 주신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사 이렇게 기도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귀리, 연어, 시금치, 견과류, 마늘, 머루, 적포도주, 녹차. 몸에 좋은 10대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10대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능이 좋지만 팔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있어요. 첫째가 웃으면 나오는 엔돌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요. 둘째, 감사하면 나오는 세로토닌,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셋째,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은 없애주고 긍정의 힘을 주고요. 넷째,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동하면 나오는 다이돌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완벽한 사랑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고 감동하는 것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하루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가 기다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견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믿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관계의 기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잘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언약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바로 그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신자는 바로 그 관계의 기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러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에게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더 많이 웃고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한 땅에서 살다가 이 머나먼 중국 땅으로 살 길을 찾아온 안씨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며 저 북한 땅에서 배고파 굶주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도 북한 땅에서 살면서 배고파 힘들고 지쳐가며 일터로 나가던 그 시절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다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절, 믿음이란 말도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이 굶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배고파 굶주리며 일터에도 못 나가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장사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 나의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믿음을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저 지옥 같은 불쌍한 저 북한 땅,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슬픔 속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부르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 건져주시는,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매님은 오늘도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자매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해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입니다. 한 번 더 올려드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북녘 땅에 우리 각각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의 역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시계로 불리는 스위스의 한 시계 제작소에서는 모든 부품이 조립된 뒤 아주 까다로운 먼지 검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한 시계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한 털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계가 정지하거나 오차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비싼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어도 퍼펙트, 즉 100%의 정결함이 갖춰지지 않으면 명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모습도 이와 닮아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하고 명쾌한 규칙이지만요. 막상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의 계산기를 두드려

들이죠. 1%의 이물질이라도 섞이면 순금이 아니듯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라며 취사선택하는 마음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기준 내려놓고 유불리를 따지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고 순도 100%의 순결하고 기쁜 순종을 드리는 오늘 하루이길 소망하면서 3시 드라이브 문예정입니다.

순종하며 살래요. 키즈벤처의 찬양이었습니다. 2932번님. 3시 드라이브인가요? 3시에 드라이브인가요? 부릉부릉. 피디님, 3시에도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파이팅! 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뭐, 3시 드라이브, 3시에 드라이브. 다 좋은데, 3시 드라이브고요. 저는 문예정입니다. 자, 프로그램 이름처럼요. 여러분과 함께 이 3시를 만들어 갈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또 바쁜 하루의 중간인 이 시간에 저와의 은혜로운 드라이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예쁜 화분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환영 인사 또 반가운 마음 전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무료예요. 오프닝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고요. 이삭

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다투지 않고 물러남으로써 화평을 택하죠.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이었지만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단순한 명령을 받아들였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순종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100% 순도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멋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랬습니다. 자, 어쨌든 이 셋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 은혜로운 드라이브하는 시간 만들어가길 소망하면서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환영 인사 또 반가운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재윌의 순종은이란 찬양이었고요. 윤상은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오늘 첫날이잖아요. 말씀 퀴즈 찬송 퀴즈 함께 풀 텐데요. 7591번님 찬양 듣는데 잠이 확 깼습니다. 8171번님 첫날부터 은혜로운 드라이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지금이 퇴근 시간이시래요. 이 퇴근 시간이 담비 같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8700번님 은혜로운 드라이브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이사해서 마음이 조금 새로운데요.

싱그러운 식물 선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찌 안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창가에 놔두고 보시기를. 네.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2317번님 웨이홈에 달리기 신청하셨는데요. 찬송 조금 듣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06번님 늘 반갑고 좋은 이 시간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충전하고 싶습니다. 2317번님 PD님 아침에만 뵙다가 한낮에 만나니까 깜짝 놀라서 볼륨 업 했습니다. 이게 꿈이야 셋이야. 나른한 오후 시간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샵 0153번으로 오늘 환영 인사 또 반가운 마음 전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샵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멘. 뒷번호 9330번님께서요. 어머, 이 시간에 새로운 목소리네요. 매일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고 없이 시작됐지만 예고이씨 길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이 시간 더 풍성하고 또 오래오래 길게 드라이브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첫날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퀴즈입니다. 말씀 퀴즈고요. 다음은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지지난주 설교 중 일부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란 누구인가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교인이 있고 저런 교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 효과음 처리된 교인, 바로 무슨 교인일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제가 인터넷...

0: 인터넷에 보니까 교인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달구지 교인이 있습니다. 달구지 교인.
1: 달구지
0: 소가
1: 교인.
0: 뒤에 수레 끌고 가는 거 달구지죠. 달구지 교인의 특성은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만 앞으로 가는 사람.
1: 끌려가는 거죠.
0: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 교인이 있습니다. 쉽게 뜨거워졌다가 또다시 쉽게 식어버리는 교인. 종이 교인도 있습니다. 종이 교인. 비만 오면 축 처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불꽃 같은 그분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자, 중간에 조금 뜨끔뜨끔하신 분들 계실 건데요. 자, 다음 중 효과음 처리된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0: 교인이 있습니다. 쉽게 뜨거워졌다가 또다시 쉽게 식어버리는 교인.
1: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차가워지는 교인. 어떤 교인일까요? 저 조금 뜨끔했는데 뜨끔하신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자, 정답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힌트 좀 드릴까요? 두 글자예요.

0: 2932번님께서요, 신나는 찬양으로 달리는 셋이 내적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춤추기는 어려우니까 마음속으로 함께 춤추며 찬양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2001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어머 어머 어머, 오늘 아침 출근길 설교에서 딱 들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정답 쉽게 맞춰주셨습니다. 3110번님, 8171번님, 8905번님, 7131번님, 아, 오늘 아침 방송 설교에서 들었는데 극동방송을 잘 들으니까 한 번에 정답 맞힐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하셨고요. 3824번님, 저도 땡땡 교인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영광의 아버지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퀴즈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였는데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교인이 있고 저런 교인이 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 교인이 있습니다. 쉽게 뜨거워졌다가 또다시 쉽게 식어버리는 교인.
0: 이양수 목사님 방송 듣고 계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힘찬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두 번째 찬송 퀴즈 함께 하시죠.

0557번님, 2929번님 정답 쉽게 맞춰주셨고요. 6306번님은 와 너무너무 예쁜 거실에서 테이블 위에 성경책과 촛불 3개가 켜져 있고요. 지금 찍으신 사진인가요? 와, 이 오후 시간에 자연을 바라보며 게다가 또 통창이야. 네, 부럽습니다. 자,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6306번님, 다음 한 달에, 다음 달에는, 아, 한번 있는 온 가족 특세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아이들과 요즘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답니다. 몸은 힘들어도 온통 거실이 제 서재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온 가족 특세에 데리고 가려면 지금부터 조금 밑작업을 해야겠죠. 우리 아이들도 땡땡 교인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잘 세워지길 소망하면서 예쁜 사진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31109번님 또 2001번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찬송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허밍으로 찬송을 부를 겁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첫음을 조금 높게 잡았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무슨 소린가요? 입에서 나는 소린가요? 코에서 나는 소린가요? 자, 제가 허밍으로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찬송의 가사를 떠올려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자, 뒷번호 2191번님께서요. 정답,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고 하셨는데, 자, 방금 들으신 찬양 제목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허밍으로 불렀던 찬송가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자, 문자 샵 015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 찬송 함께 힘차게 부른 후에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네, 3시 드라이브 오늘부터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 3시 만들어 갈 거고요. 첫날이라 말씀 퀴즈, 찬송 퀴즈 함께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냄비 교인이었고요. 찬송 퀴즈는 내가 매일 기쁘게 였습니다. 오늘 아침 극동방송 듣다가 설교 들었었습니다 라며 정답 보내주셨던 우리 2001번님, 그리고 두 문제 모두 정답 맞춰주신 551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순종을 올려드리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기도할게요. 내일도 드라이브 함께 하시죠. 3시 드라이브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에 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에 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의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0: 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락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 마라.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사로잡혀간 사람을 위해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그는 다시는 자기의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죽은 뒤에 유다 왕이 되었다가 이집트로 잡혀간 살룸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절대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내가 살 왕국을 크게 짓고 다락방들도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들을 내고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네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네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이 죽어도 유다 백성은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내 형제여 하지도 않고 슬프다 내 자매여 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다 백성은 아, 내 주, 내 왕이여 하며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나귀 묻듯이 파묻어 버릴 것이다. 또한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 버릴 것이다. 유다야, 레바논으로 올라가 슬피 울어라.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통곡하여라. 내 친구들이 다 멸망했다. 유다야, 네가 잘될 때에 내가 경고했으나 너는 듣지 않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네 목자들을 다 날려버리겠다. 네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너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짓 때문에 멸시를 받을 것이다. 왕아, 내가 지금은 레바논 왕궁에 살고 백향목 방 안에서 평안하게 있지만 네가 벌을 받을 때에는 신음하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아파할 것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야, 네가 내 오른손에 도장 가락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뽑아버리고 말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목숨을 노려 네가 두려워하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너와 네 어미를 고향의 땅에서 다른 나라로 쫓아내겠다. 너희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향으로 간절히 돌아오고 싶겠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고니아는 누군가 던져버린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어찌하여 고니아와 그의 자녀가 쫓겨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들어갔는가?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니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여라. 그는 자녀를 가지지 못할 사람이며 평생토록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목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위에 새 지도자들을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을 두고 말한다. 내 속에서 내 심장이 터졌고 내 온 뼈마디가 흔들린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 때문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 때문이다. 유다 땅에는 음란한 사람들이 가득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다. 그래서 그 땅이 메말랐고 광야의 목초지가 메말라 버렸다. 그 땅의 백성은 악하고 그들이 쓰는 힘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악하다. 심지어 내 성전 안에서도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험한 길에 빠질 것이다. 어둠 속으로 미끄러질 것이며 떠밀려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때 내가 악한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벌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은 거짓인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끔찍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은 음란한 짓을 하며 거짓말을 하고 악한 백성을 부추겨 악한 짓을 계속하게 한다. 백성이 죄짓기를 그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소돔 성같이 되었다. 예루살렘 백성이 내게는 고모라 성같이 되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는 지금 제자가 되라는 설교 시리즈를 살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는 말씀에 기초하여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고 그렇게 준비시켰고 진리를 가르쳤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7장 후반부에 보면 권세 있는 가르침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는 자리가 너무 좋사오니 이렇게 머물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산 아래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제자는 은혜의 산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늘날 신앙 중에서 진짜 그 고쳐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뭐 이런 구호에 머무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반쪽만 이해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영혼의 구원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의 진리에 기초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우리 제자로 삼으라. 가래요, 가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그 안락한 삶,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는 그 평안한 삶에서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 아세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우리도 야 주님 안에서 너무 신나는 거죠. 아 주님을 믿으면 승리가 있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고 안 가본 길을 가야 되고 뭔가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 따로 성도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자가 곧 성도고요. 성도가 곧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작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소비적인 삶으로 그냥 머물러 있고 나는 그냥 뭐 봉사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세상에서 돈 벌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주님 나라 위해서 뭐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또 목회자 생활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는 십일조하고 뭐 나는 일정 부분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는 일은 주님이 하는 아니 저기 사역자가 하는 거고 나는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소비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보배로운 삶을 우리를 통해 실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그,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래. 우리는 안 가고 싶어요. 우리는 은혜가 받는 자리가 좋아요. 우리는 난 구원 받았어요. 나는 이제 주님 믿으니까 안식해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제 문제 해결해 주고 주님이 제 평강 주고 주님이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난 주님 안에서 이제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일어나라 가라. 사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기 원하는 사역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 제가 산상수훈만 살펴보고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뒤에를 살펴보라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부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가브나움의 백부장.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사역에 뭐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소비적인 신앙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싶어 하신다 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향한 긍휼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 이제 이해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데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첫째, 제자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8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본문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백부장은 단순한 내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한 국가의 장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점령 세력에 속한 장교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당시 사이에서 주인과 하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신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사이에서 하인은 주인에게 속한 물건과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의 인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신의 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왔다?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나온 건 너무너무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는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인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행동을 보면 적어도 그는 하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깊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인을 단순히 자기 집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통받고 있는 한 이웃으로 자신의 하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태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사역의 핵심적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은 결국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행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긍휼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이 안 돼요. 그 사역을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만 본다면, 어떤 일을 잘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의식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어떤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일이야말로 사역자에게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사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자기 목적을 위한 순환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말을 하고 조언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태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핵심입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섬기면서. 그 밑에 첫 번째,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은 다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였냐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인 나병이라는 문제로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외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제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긍휼의 마음이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 어떤 사역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셨는지 소개하는 장면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안 됐네 그리고 혀 끌끌 차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이 긍휼이 동기로 작동하여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히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실 이제 반복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배워야 될 제자의 사역의 자세,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자세,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긍휼과 믿음, 이게 사역자에게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행동하시기 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동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보세요. 큰 무리를 보시고 뭐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 그 치유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능력은 사라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 피치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환자를 볼 때 자기 마음에 큰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반드시 치유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대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이 꼭 치유한다 이 말은 아니지만 본인의 체험적 이야기를 그 얘기를 해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밥 안 먹이고 못 보내신 거예요. 밥 안 먹이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봐. 어떻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먹인 이 기적적인 사건이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아야 되냐면요. 여기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동기로부터 예수님의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역의 모든 동기는 긍휼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의무? 의무로 하면요. 금방 지쳐요. 여러분 사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겠어요? 때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이 시작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고 마음이 가고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섬기고 그 일을 돕다 보니까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가고 어떤 환경을 보고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면 중보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뭐 계속 기도하는데 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주님 알면 좋겠다, 야, 주님 알면 놀라울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세요 기도하다가 그냥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헌신하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이 일이 내 사명이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하인이 나아야 돼. 이 내 하인을 생각하면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좀 잘 되면 좋겠다 이 마음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도, 사람들의 비난도, 사람들의 평가도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소명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믿음은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도 끝까지 돌보고 섬기는 자리로 잘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명의식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이거 누가 해? 내가? 그리고 그만두는 거죠. 아이고, 그거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걸 주님이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에게 핵심적인 자세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려고 할 때, 이 태도가 핵심적인 자세죠.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과 이 믿음이 같이 간 거죠.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필요해요. 따라 해보세요. 크게.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이, 주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이게 사역자에게 핵심적인 태도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를 돌보겠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가 있고 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주님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일으킬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진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10절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이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건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큰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이 있다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와, 굉장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큰 믿음은 뭔가? 큰 믿음은 내 마음속에 확신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된다, 된다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작은 첫 번째, 큰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감입니다. 백부장은 힘 있는 사람, 식민지를 다스리는 지배계층이라 그랬잖아요.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하인의 질병 앞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알죠. 우리는 이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지만 자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좋은 병원을 찾을 수는 있지만 병이 치유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다 알아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주님 앞에 하실 수, 기도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은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세요. 상 주세요. 반응하세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사실 제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가지에 꽃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가지에 새순이 돋아. 그러면 포도나무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떨어져가지고 분리돼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연합된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방패와 의로움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돼요. 이게 필요할 때만 어려움 당할 때만 유기 당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위기가 생길 때만 포도나무에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필요할 때만 포도나무에 붙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붙어 있고요.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일상.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 주님은 나에게 당연히 공급해. 주님은 나에게 당연히 길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부터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무엇을 결정할 때 주님께 묻겠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사람을 섬길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겠죠. 필요가 생기면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비상수단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유기의 순간에 꺼내쓰는 비상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제자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든 한 종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종이 고침받은 사건만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갖춰야 될 제자가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두 가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첫째는 제자는 긍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문제가 많네. 아이고 저 빚쟁이. 아이고 저 중독자. 아이고 저 상처 많은 사람. 아이고 징하게 안 변하네. 우리는 문제로 사람을 규정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그 사람, 그 심정에 공감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가 돕고 필요하다면 그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때로 그 긍휼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고 그 부담감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사명이 되어 우리를 어떤 사람과 어떤 자리로 보내기도 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제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제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굶어 죽고 내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도 내가 도우려고 하지만 도울 능력이 없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백부장처럼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만 없어서 큰 믿음은 내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만 잠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제자입니다.

내리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서 이 실상은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두고 이 땅에 낳고 천하에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 보고? 우리들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가짜야.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승천하고 재림할 걸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죄의 속성의 본질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요. 그거를 확실히 갖는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신학자들 도전 받으셔. 당신들도 지금 무릎 꿇고 철야해 보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식이 충분한 것이 말씀하여서 가슴에 대해서 통곡을 해보여.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성경을 증거를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황이 성 베드로의 대성당의 신축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해서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면제부. 나는 목회를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으나 교회 지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돈 뜯는 목사 그거 못 쓰는겨. 이 면제부 똑같은 거예요. 507년에 그런 면제부로 인해서 개혁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돈을 주고

0: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제, 신부님 앞에서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그래 세계에서 너 용서해준다 돈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직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부패된 507년 전에 그 부패된 성직자의 실상이 오늘날 세계적인 우리 저를 포함해서 성직자들이 이런 범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아까 얘기했던 교황이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강조한 거요. 교리로 인해서 막 한 거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의문이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불타는 포기함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두쪽나더라도 그 누가 방해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그래서 천지가 다 완성되고야만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실 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우리의 조건,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포기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반드시 하시고야 만다, 이루시고야 만다, 멀리 있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 가슴팍에 닿을 때까지 나에게 찾아오시고야 만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동적이죠.

활동력이 있는 생동력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채찍을 맞게 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죽여, 그러니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서라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불타는 의지가 함께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아이고 아프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기, 넓이, 높이, 깊이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 이러한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대신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정말 선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죽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랑,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 내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커나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며 무능하며 무력하며 비참한 죄인이며 비루한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여기에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탄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진전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게 더 진전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계속해서 이 진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옛 언약이자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언약적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애정과 그런 관계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 노릇, 신부 노릇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패야죠. 호족에서 파든지. 나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의 백성 안 할란다. 너희의 하나님 안 할란다. 나 더 이상 너희 아버지 안 할란다. 나 더 이상 당신 남편 안 할련다. 내다 버리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말 안 들었으니까. 자기 책임이니까요. 그런데도 새 언약은 어떻다고요? 옛 언약과 내용이 같다고요. 언약이 바뀌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옛날에 이렇으니까 이 언약 폐기해. 난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텐데,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달든지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백성으로,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로, 여전히 신랑과 신부로, 그 관계를 유지한 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을 손잡고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든지 못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든지 사탕을 주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늘 배반했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너희 조상이나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시절에 있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의 사람들이나 조상이나 후손이나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항상 거슬렀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느냐? 그들에게 항복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지, 에레미야는 돌을 던졌지, 엘리야는 광야로 내쫓았지.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는,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말이죠. 여전히 아버지로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반하여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입니다. 사람의 부패함.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또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것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부패함보다 더 놀라운 게 뭐라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겨울 법도 한데 다 쓸어버릴 법도 한데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끝이야. 사람들끼리는 그러면서 절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만은 이번에는 끝이야 라고 하시면서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처음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이 견디시는 거죠. 하나님이 견디신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견디신다, 버티신다, 참으신다, 바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이해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시오. 17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너희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다 잘못했는데 다 사형수들인데 사형수들이어서 이제 날 받아놓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와서 아니야 너희 나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너희 심판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난 너희한테 구원을 주러 왔어. 이런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회초리를 드신 적이 있죠. 우리 구약 파노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흩어져 버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리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현상과 현실과 반응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다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떡 보내신 겁니다.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로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방식을 허용하면서까지 당신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집념, 이 하나님의 의지는 그 시절 이스라엘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각 사람에게 흘러갔으며, 그리고 무수한 시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잘했냐? 아니요.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꼬꾸라지고 미련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뜨겁게 경이롭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거기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의 타락, 그 나락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실력이 없고 상황, 조건, 모든 것들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보면 16절, 17절이 여러분에게 그저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꿈틀대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신놀이, 신의 사람놀이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놈들 어떻게 하는가 볼까 반응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가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 아들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늘 의문이 남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 남는 그 의문. 오늘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서너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 교회에서는 좀 금기시 되는 것 같은 그런 질문. 먼저 이런 질문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방치하십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간다면서요. 왜 지옥 가도록 두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느냐? 18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심판받는 이유가 뭐죠?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입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 인간 책임입니다. 자기의 책임이죠. 그럴듯하면서도 뭔가 불편하죠. 왜 좋은 거는 하나님 덕분이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야? 이런 생각이 또 들죠. 뭔가 불편합니다. 왜 우리 책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이롭다고 하면서 왜 인간의 책임을 그대로 두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 믿도록 하시면 지옥 가는 사람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아예 나눠놔버린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한 사람, 저 사람은 아예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을 나눠버린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또 줄을 잇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놓치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선한 존재인가요? 악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중간의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의 길로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선한 길로 가서 천국 가도록 미리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다 지옥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정한 거 아닌가요?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여러분이 대답하셨듯이 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로 태어나고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죄의 싹,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모두가 다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디에? 죄인의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죽는 자리에 말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가만히 방치하면 잡초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삐죽거리는 잎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가만히 두면 선을 행할까요? 악을 행할까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이 목구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기어오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필연적인 죄인의 운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십니다. 여기로 오라고. 그 손짓에, 그 부르심에, 물론 그 손짓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부르신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행복해요 라는 말을 듣고, 그 손짓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거나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전제가 다르죠. 사람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존재는 모두가 다 죄인, 망할 수밖에 없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 지옥의 불구덩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 그러면서 그 길이 죽는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손짓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가만두면 다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또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구원 받고 나는 그거 거부할래 난 싫어 그러면 멸망의 길 그냥 그대로 가고 사망과 생명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또 많은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생각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모른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른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어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이성, 지성, 상식, 경험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 마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난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을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어서 무지, 무능, 무력하고 비참하고 연약해서 하늘의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모르는데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십니까? 난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합니다. 허영을 쫓고 정욕적이며 탐욕적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불나방처럼 정욕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니까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토대가 되시니까요. 원리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그게 기준점이니까 그 기준에 기대어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치고 쳤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성경에서만. 인간의 지성과 과학과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중심이 똑바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태어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하늘의 거룩한 것 앞에서 무능할 뿐입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 아닌가요? 인간 죄짓게 만든 거 이거 하나님 탓 아닌가요?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무리 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답이 안 생기는 거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아니 그 전에 사단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는데 그 사단이 타락하지 않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 반란을 진압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질 일도 없지 않은가?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방치한 것 아닌가? 그러니 인류의 나이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끌려와 앉혀져 있었던 적이

0: 있습니까?
1: 내 스스로에 미련해 보이고 실수였고 실패였다고 할지라도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 문제는 뭐죠? 죄인이라는 것은 이 선택이 어떻게만 나타난다고요? 어느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고요? 악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치우쳐 있다고요? 악만 선택하여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도저히 하늘에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야만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비참하고 비루해서 내 스스로의 눈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비추심이 내 눈을 밝히 열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간신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그치면 내 자발적인 자유로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으면 빛으로 나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함께 옳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함께 선으로 알아 선을 행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저 천국 가서 보석집에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를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아니면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죄인들의 마음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었던 그 완악한 돌들, 그것들이 깨져서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같이 푸석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처럼 내 마음에 와닿고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싶어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한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을 얻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께서 또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9에 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9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기독교 작가 헨리 나우웨는 돌아온 탕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그 끝에는 항상 먼저 달려와 와락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마음이 참 지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꾹 참으며 혼자 버틸 때가 많은데요.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혹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온종일 애를 쓰곤 합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지고 무너진 사람 곁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꼭 감싸주신다. 아무리 바쁘고 힘빠져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왜 그것밖에 못했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먼저 알아채시고 먼저 다가와 꼭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남들의 시선도 나를 옥죄던 긴장감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품에 편안하게 기대어 편안한 안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루의 불안과 고단함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편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9월 7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0: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정영화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끙끙 앓기보다 사실 나 너무 지금 힘들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들은 모르는 내 속상함까지 세심하게 다독여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마음 편한 안식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팽팽하게 쥐고 있던 긴장의 끈,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퇴근길에 오르시고요. 또 맛있는 저녁도 챙겨 드시면서 편안한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은 지친 날을 감싸주는 따뜻한 위로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단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콤하던 주말을 지나 힘겨운 월요일을 이겨내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또 저녁 식사 중에도 행저질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1: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0: BN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래,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우리 4540번님께서 아, 오영훈 PD님 반갑습니다. 참으면 병돼요. 무조건 참기만 하면 병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참지 말고 다 털어놓으시고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시간 찬양 듣고 와서 월요일 코너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평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0: 와, 목사님 표현이 참 좋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안에 평안하게 잘 지내셨다. 저도 그렇게 지냈으면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우리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기타를 좀 배우시고 찬양을 하게 되셨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1: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이 형들과 누나들이 기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서 네. 줄을 서서 기타를 배우고 네. 그 못 치는 기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찬양을 기타 치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0: 아, 자연스럽게.
1: 네네.
0: 와, 줄을 서면서까지 배우신 거군요.
1: 네, 그때는 기타가 귀했습니다.
0: 아하. 아, 목사님, 저는 몇 번 배우다가 포기를 맛보곤 했었거든요. 손가락도 짧고 이게 막 아프고 해서 네. 하다 말고 했었는데, 아, 참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제게도 음악적인 달란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네.
0: 그 달란트를 찾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직 찾지 못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완전한 때에 그 달란트를 또 깨닫게 하시고 세워주시잖아요.
1: 맞습니다. 저도 찬양이 좋아서 혼자 기타 치며 찬양을 시작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찬양단에 세워주시고 대학 때는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하게 해주시고
0: 네.
1: 군대에 갔더니 군대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게 해주시고
0: 와.
1: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0: 목사님 네. 그냥 계속 쓰임을 받으셨군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와, 너무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달란트를 찾지 못해서 조급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자체가 또 그것 또한 달란트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의미로 이쯤에서 문제 한번 내주시죠.
1: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0: 네.
1: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뿅뿅을 얻기 위하여 뿅뿅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0: 아멘. 네. 네, 오늘 뿅뿅 퀴즈는요 히브리서 네. 4장 16절 말씀이고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목사님.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렇죠. 예.
0: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뿅뿅을 얻기 위하여 뿅뿅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이것도 뭐 힌트가 좀 필요할까요?
1: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입에 많이 고백하는
0: 네.
1: 또 원하는
0: 맞습니다.
1: 그 두 글자죠.
0: 맞습니다. 네.
1: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답이 될 겁니다.
0: 네, 첫 번째 힌트 두 글자고요.
1: 네.
0: 두 번째 힌트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1: 그렇죠.
0: 항상 이것을 구하며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쉽게 생각하면 떠오를 것 같습니다.
1: 네. 모든 것이
0: 네. 와, 결정적인 힌트가 네. 나왔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카톡과 극동방송은 무료입니다.

0: 아멘. 박해봉의 음성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듣고 왔습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1: 네, 뭐 오답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오답이 네. 없는데 아까 힌트가 너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네, 너무 결정적이어서 아, 다들 잘 맞춰주고 계신 것 같고요. 아, 또 우리 4640번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답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 뿅뿅입니다 라고 또 네. 보내셨어요. 그렇죠? 네. 오답이 아니라 너무 잘 맞춰주셨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또 아까 보내주신 분이 7095번님 또 정답 보내주시면서 퇴근길 신호 걸려보냅니다. 힌트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녁 노을 예쁜 계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요새 또 아침 저녁으로 되게 선선하고 날씨가 또 좋아지더라고요. 아,
1: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0: 그렇죠 목사님. 네. 아침하고 밤만 이렇게 되더라도 참 이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0: 네. 네, 그 밖에도 뭐 1758번님, 8249번님, 6208번님, 6065번님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우리 4540번님께서 오영훈 PD님은 아까 제가 기타를 잘 못

0: 친다고 했더니 다른 달란트가 많으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덕분에 자신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뿅뿅을 의지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세상은 우리가 넘어질 때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이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0: 아멘.
1: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0: 아멘, 아멘. 목사님 또 이 뿅뿅이 이것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주변에 지치고 힘든 이웃들에게도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또 이 때를 따라 돕는 이것이라는 말은
0: 네.
1: 언제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0: 아멘.
1: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네. 오늘의 문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뿅뿅을 얻기 위하여 뿅뿅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였는데요. 목사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 발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0: 아멘. 네, 오늘의 정답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따뜻한 은혜로 오늘 저녁 정말 환하게 밝혀지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우리 두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1: 네.
0: 혹시 목사님 한번 선정해 주시겠어요?
1: 아까 보니까
0: 네네.
1: 정답이 아니어도
0: 네?
1: 예, 담대하게 보내는 그
0: 4640번님.
1: 네네, 4640번님. 네. 예, 두려워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0: 맞습니다. 네, 4640번님 네. 네, 당첨되셨고요. 또 아까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잘 보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주신 우리 6208번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선물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40번님과 6208번님께 제가 선물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작성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와서 내 맘에 한 노래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0: 아멘. 행저질러 월요일 코너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찬양 한 곡을 정해서 함께 찬양하고요. 그 찬양에 대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이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외로운 마음에 커다란 온기와 위로를 전해주는 곡이죠. 예람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느껴지는 막막함과 외로움,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한계 속에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0: 아멘.
1: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며 마침내 그 신실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의 메시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0: 아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부터 지친 성도들의 마음에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겠다.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의 찬양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 정말 혼자 걷지 않을 거에 의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이어지는데 제목만 봐도 정말 가사만 봐도 너무나 은혜롭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찬양과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1: 네, 오늘 함께 할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PD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0: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41장 말씀은 고난과 포로 생활 그리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건네시는 거룩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0: 아멘.
1: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사를 보면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의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에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땅끝이나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오지요. 피디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 이 길은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캄캄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0: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짊어진 삶의 무게나 어떤 아픔을 느낄 때요, 결국 그것들은 제가 고스란히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때로는 외롭고 참 막막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내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해 라고 말하며 홀로서기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0: 아멘.
1: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0: 아멘.
1: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걷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가

0: 선택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한 나의 종, 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 세 가지 약속을 주시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 아멘.
0: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 아멘.
0: 이 말씀이 오늘 부른 찬양의 핵심 주제와 완전히 맥을 같이 합니다. 찬양 가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며 노래합니다. 이제 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 손잡고 그 길 걸어갈게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게요.
1: 아멘.
0: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억지로 견디며 외롭게 걸어가는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더 이상 혼자 걷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를 누르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걸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외로운 의로운 오른손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때로는 낙심하여 주님의 손을 놓칠 것처럼 약해질 때조차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은 나를 여전히 강하게 쥐고 계십니다. 내가 잘해서 이 길을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부르고 들으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지치고 고나여 계신가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내 곁에서 내 손 붙들고 계신, 손을 내밀고 계신 우리 주님의 손을 우리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주님 손잡고 걷는 그 걸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과 찬양의 깊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니까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이 든든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깊이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할 때 계신 곳에서 또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 부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 목사님, 정말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혼자 걷고 두려운 길을 걷고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제 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차가운 바람과 막막한 현실 앞에서 홀로 외로워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독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나를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게 하옵소서.
0: 아멘.
1: 길을 잃은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땅끝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용기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외롭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거친 삶의 여정 속에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목사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든든함을 또 기억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또 귀한 찬양과 말씀 또 기도까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1: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멘.
1: 한 번도 우리는 혼자 걸은 적이 없습니다.
0: 아멘.
1: 주님이 때론 우리를 업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0: 아멘.
1: 이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3110번님의 신청곡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도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때마다 혼자 걷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 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10월 7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예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절제가 아름다울 때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가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상이 제가 한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한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음식은 신앙생활에서 비본질적인 겁니다. 따라서 음식 문제로 지체들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다섯째, 누구든지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견한 진리들 중에서 자유와 절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큐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인지 제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이 아름다운 것이고 천하보다 기이한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절제가 아름다울 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남들을 위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나 잠재적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어렵게 후배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간부였습니다. 특히 건설에 풍부한 지식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섬기는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를 건축위원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안된 그를 사역에 성급하게 투입한 것은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실하게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실종한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발생한 비리였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로 실족해 그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부부를 만나 다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설득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복음, 구원, 바른 지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에 반해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사역의 많은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의 갈등은 이른바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에 의해서 본 것처럼 로마교에서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느 날을 더 거룩하게 여길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 성도들 간의 비판과 정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준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분량에 따른 자유의 영역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유 위에 반드시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몇년 전의 일입니다. 사정이 생겨 외제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누군가에는 위화감을 주거나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 주차장이 아닌 인근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익명의 성도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 차를 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특히 교역자가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덕이 되지 않으니 자제해달라는 권고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하는 인간적인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니 비로소 바울의 권면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누군가 제가 외제차 타고 다닌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제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배려의 영역으로 들어온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내신 분의 마음 뒤에 숨은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술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종 신앙을 가진 후배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그 중에는 성도와 불신자들이 4대 6 정도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때 성도 중한 명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직접적인 제의 규정은 없지 않느냐며 노골적으로 술잔에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술을 한잔 마시는 행위 자체가 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술한잔 마신다고 즉각적으로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불신자들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네. 기독교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며 복음의 문턱을 스스로 높여버립니다. 성도가 누리는 자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종으로 비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에게는 나도 저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나는 잘못된 기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100번 잘못된 결정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자유로 인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건축 사역을 했던 후배처럼 그가 실족하여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에 대해 무섭도록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의 자유로운 행동이
누군가에는 신앙의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반드시 기억해

0: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소한 관습이나 음식의 규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목적지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이합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이름 모를 한 영혼을 세우는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해합니다. 오늘 하루 저의 말과 행동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제가 섬기는 발자취가 누군가에게는 주님께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10월 7일에 큐티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사례입니다. 저희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 훈련, 특히 큐티의 일상화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저희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국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애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유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 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 지역 복음화 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완전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율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셔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걸 율법학자들이 연구하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이름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기록한 받아 적은 기록한 모세와 그 율법을 직접 만들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중에 율법을 누가 더 잘 아실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도 싫죠. 예. 율법을 주신 분과 율법을 받아 적은 사람은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창시자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죠. 흔히 말해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율법을 직접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면 누가 더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당신이 만드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건 저자 직강이에요. 그렇죠? 저자 직강. 바리새인들이 제 아무리 걸음마 배우면서부터 율법을 다 외우고 율법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를 다 꿰뚫는다고 해도 저자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자인 예수님께 직강으로 배운 제자들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산 밑에서 율법 꽤나 공부하여 가르친다고 하지만 내가 율법을 준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들 앞에 내가 내 제자에게 직강하여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내려가서 원래 율법은 이걸로 주신 거야. 원래 율법을 주실 때는 이러라고 주신 거야 하고 진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드디어 지난주는 율법이 중요하다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역할을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은 진짜 율법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저자 직강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나오신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전체의 율법을 대략 613가지, 그걸 확장하면 수도 없이 많지만 613가지를 또 종합하면 10계명이 되어서 10가지 계명은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10계명은 배워봤지만 예수님이 직접 창시자가 가르쳐주는 율법의 의미는 못 배워봤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가지고 나온 10계명 중에 하나가 21절, 22절에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이거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원래 이런 의미야 라고 가르쳐주시고 두 번째로는 23절부터 26절까지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오늘 총 10계명 중에 5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간음하지 마라, 또 다른 도적질하지 마라에 대한 계명들을 더 설명해 주시겠죠.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10계명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라고 모세가 적은 건 여기까지인데 율법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이셨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의미로 주신 거예요. 오늘 끝날 때까지 요 얘기만 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적혀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인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질 거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 당신 율법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613가지 중에 하나만 꼽아보시오. 아니, 10계명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하고 으스대면서 물어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저자 직감도 잘하시지만 요약의 끝판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이 10계명을 딱 2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버리셔요. 예수님이 율법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딱 2가지로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2개로 딱 나누면서 꽉 짜니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준 원래의 의미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요거 1계명에서 4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뭐냐?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3계명이 뭐냐?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계명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지켜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키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면 지키는 줄도 모르고 지키고 있는 너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딴 데 눈이 돌아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데 다른 신 섬길 마음이 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앞에 절할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1에서 4계명 지키고 있어진다는 뜻. 그걸 요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묻는 데에서 우리가 하는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걸 줄여서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 1에서 4계명 자동으로 지켜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라 그래요? 5계명에서 10계명 외우지 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 안 외워도 된다. 외우면 더 좋고 안 외워도 괜찮다. 사랑만 하면 7계명이 뭔지 9계명이 뭔지 뒤죽박죽해도 사랑하면 몰라도 지키게 된다. 나의 가장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첫 번째 내 이웃이면서 가족인 부모를 공경 안 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남을 죽여요? 사랑하는데 남의 집을 파탄내요? 사랑하는데 남의 집을 도적질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탐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10계명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5계명이 뭔지 나는 몰라요. 6계명에 뭐가 기록되는지 몰라요. 이게 8계명에 있는지 6계명에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해서 사랑했더니 사랑하니 살인할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하니 훔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 사람 속여먹을 마음도 없어지더라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10개를 기억해서 이거 지켜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만 해 지켜질 거야. 그래서 계명은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지켜줄까? 어떻게 높여줄까? 어떻게 아껴줄까? 뭐라도 더 줄까? 손에 끼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다? 지켜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율법이 613가지가 아니라 6만 3천 가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율법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고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저자직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배워서 3미터로 내려가서 율법에 적힌 대로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네가 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가 내려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부터 산 아래 내려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산 아래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게 자기들이 해석한 계명이라면 예수님은 너희는 내려가서 그들을 가르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는 내 의도다. 무슨 뜻이냐? 너희는 지금부터 내려가서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그 산 밑에서 율법 흔들면서 자자자 너로 율법 몇 번째를 어겼어. 너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율법의 안경을 끼고 율법을 어겨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사가 많죠. 너는 내려가서 율법의 안경을 끼지 말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율법은 그들의 허물을 찾는다면 사랑의 안경으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내려가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사람의 죄를 찾을 때 너 이 죄 지었다 봐. 너 이 죄를 지었다 봐. 이 죄를 지었다 봐.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누구도 다 율법을 어겨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너희 눈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갈까 봐 구원하고 싶지. 계명은 죽이는 계명이라면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율법 들고 너 죄지었어 지옥, 너 죄지었어 심판, 너 죄지었어 하나님께 천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율법학자가 되지 말고 율법으로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율법학자라면 들추어낸 허물을 너희는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된다고 외치는 율법사들 앞에 너희는 내려가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죄인을 만났을 때에 어떤 병자를 만났을 때에 율법의 안경을 낀 바리새인들은 저 병이 지 죄 때문에 걸렸나 지 부모 죄 때문에 걸렸나 저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은 저의 죄인가 저의 부모의 죄인가 율법 가지고 누구 죄인지 가지고 놀 때 너희는 그 안경을 끼지 말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정죄하고 있을 때에 너는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가다가 과부를 만나거든 바리새인들은 저 과부는 무슨 죄를 지어 이혼을 당했나 저 과부는 남자를 어떻게 했길래 밀집 죽이고 혼자 과부가 되었나? 과부가 된 이유를 율법 가지고 따지고 있을 때에 너희는 그 과부에게 가서 요즘 뭐 먹고 사냐고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냐고 힘든 일은 뭐가 있냐고 물어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라면 저 산 밑에 그런 율법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 수두룩할 때 율법을 준 나는 그들을 죽이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사랑의 안경 끼고 내려가 다 손가락질할 때 너는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 정죄할 때 너는 살리는 법을 고민하고 다 무슨 죄일까를 궁금해할 때 너는 그의 아픔이 뭔지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누구를 만나도 바리새인의 안경을 끼고 가지 마라. 내가 가르친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과 사람을 보라. 21절 22절의 주님의 직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모세 율법을 말하지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바리새인들이 계속 가르쳐오고 배웠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고만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살인을 하는 것과 진배 없는 원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 안 했다고 율법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들이 어리석으면 어리석다 말하지 말고, 그들이 부족하면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미련하면 멍청하다 말하지 말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들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사람이 되고, 입으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만 가르쳤지만, 너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분노도 하면서 형제를 경멸하는 혀끝도 총을 눈총을 쏟아붓는 그런 경멸의 눈빛도 보내지 않게 된다. 이런 거죠.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 분노도 품지 마라. 입으로도 라가, 즉 바보라는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입술로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이러겠죠. 아니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살인 안 하는 것도 힘든데 마음의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의도가 뭡니까?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냐? 그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마음의 분노가 없어진다. 사랑하면은 형제가 안타까운 거지 경멸하는 언어가 안 나온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여도 안타까워 보이는 거지 눈총을 쏘아붙이면서 멸시하지는 않는다. 그거 어려워 보이지만 사랑하면 지켜진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21절 22절에 예수님이 10계명의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1계명에서 4계명을 먼저 가르치시고 뒤에 5계명에서 10계명의 대표 규절인 6계명을 가르치시든지 이 순서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10계명의 가르침을 뒤집어서 먼저 가르치시는 게 6계명 먼저 가르치셔요. 살인하지 마라. 분노를 품지 마라. 경멸의 언어를 쓰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 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23, 24, 25, 26절에는 너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서를 바꾸었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냐면 네가 1계명에서 4계명이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이웃과 묶인 것이 풀어져야 한다. 5계명에서 6계명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나의 1계명에서 4계명의 예배도 해결된다 이 뜻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이 막히면 네가 아무리 내 앞에 와서 예배를 해도 1계명에서 4계명도 막히게 된다. 5계명에서 10계명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1에서 4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 거짓말이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손해보게 만들고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법정에 집어넣고 난 뒤에 예물 들고 나와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1계명에서 4계명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게 오늘 뒷구절이에요. 23에 24절. 1에서 4계명인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5계명에서 10계명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1계명에서 4계명인 내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라. 하나님께 소통되는 예배를 하려면 사람과의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사람과 나를 묶어놓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묶인다는 뜻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아이 몰라 하고 예배 드리면 막힌다는 거예요. 풀고 오라는 거죠.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었대요. 그 예배도 귀한데 성찬식은 또 예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아닙니까? 성찬식을 막 해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다가 이분 마음에 오늘 구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려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마음이 들면서 예배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예배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성찬식이야 이로 말할 수 있겠나 해서 이걸 설명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이게 진짜 성찬이 되려면 여러분 묶인 것을 풀고 성찬을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5분을 드릴 테니까 밖에 주차장으로 나가셔서 전화로 풀어야 할 사람 풀고 들어오세요.

쭉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와, 놀래서 지침이 떼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았나 봐요. 목사님이 따라 나가서 보니까 주차장에 일대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그분의 긴 목회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웠던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풀고 와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겠어요? 하늘문이 뻥 뚫리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 오셔야 됩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막아놓고 주님 앞에 나와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드려도 안 열립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셔야 한다고 착각해요. 내 예수 믿은 지 30년이고 목사님 30년 동안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30년 동안 드린 예배 주님은 30년 동안 다 받으셨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예배 드렸는지 몰라도 만약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는 네 예배 단 한 번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 내가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아, 설마 내 예배를 안 받으시겠나? 그 마음도 이해해요.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하려다가 5계명에서 10계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내가 너의 예물도 예배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10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10가지 계명을 조목조목 다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이거 괜찮다. 기록되었으나 나는 이거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으셔요. 그러시면서 10가지 다 못 지킨다. 613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싹 다 없애고 하나만 지켜라. 내가 한 가지 계명만 줄게. 10계명도 너희에게는 너무 많다. 한 가지 계명을 줄 테니까 이 계명만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구약에 없는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의 계명이에요. 10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제자들아 내려가서 10계명 지키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의 계명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남들은 10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 너는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라. 자,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당도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이 그리 쉽나요?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목사님도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목사님도 우리 집안에 와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사랑 안 됩니다. 누가 사랑이 중요한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사랑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감정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마음 있는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해야 뭐가 힘듭니까?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는데 누군들 못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불꽃이 다 사그라들고 잿더미 같은 내 마음에 단 1도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도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여전히 순종하는 것. 주님이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새로운 계명이다. 다른 거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요것만 명령으로 지키면 율법이 6만 가지라도 다 지켜지게 되어 있다.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 불같이 30년 40년 전에 둘이 죽고 못 살아 첫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여러분이 부부가 되어 30년 40년 지나오면서 그 사랑 다 아시고 이제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단 1도 생기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의 명령이라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돌아보니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를 치고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내 감

감정이 끝나는 그 시점에 모든 것도 같이 끝나버려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아, 명령인 줄 알았더라면,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더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내 감정이 바닥났을 때 소리를 쳤을 때 사랑은 명령이지 참 하고 내 자녀에게 한 번만 더 사랑을 줬더라면 그 아이 지금보다 달라질 수 있었고, 사랑하던 부부가 사랑이 바닥이 나서 더는 못 살겠다고 내 감정의 바닥이 왔을 때할 때, 아, 참, 명령이었지 하고 한번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었더라면 우리 가정 지금보다 달라질 수 있었고, 한 번만 더 명령 따라 순종했더라면, 한 번만 더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었더라면 내 삶이 지금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을 텐데, 나는 사랑이 감정인 줄만 알고 사랑이 끝나면 거기서 끝내야 사랑도 끝나는 줄 알았던 잘못을 우리는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주님은 계명 지키라고 한 말씀도 안 하시면서 사랑 지키라고는 그렇게 명령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십계명보다 훨씬 무서운 계명 하나를 받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날 위해 하셨을까? 하늘이 얼마나 좋은데 시궁창보다 못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발에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가난한 집들을 찾아다니셨을까? 발가벗겨 십자가 위에 그 수치를 당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뺨을 맞았을까? 침은 맞았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 십자가 위에 물한 방울, 피한 방울 없이 죽어 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할수 있었을까? 주님도 보니까 그걸 다 하늘에서 아시고 내려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수치당해야 하고 다 아시다 보니까 주님도 이걸 다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저를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먼저 결정하고 나니까 내려오는 것도 안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집을 찾아가는 것도 안 힘들고, 그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는 것도 안 힘들고, 그를 위해 목숨까지 주는 것도 안 힘들었던 것은 그 시작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 주님도 그 모든 일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 그러고 보니 보이는 너무 익숙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부터 다 주님의 사역이 이해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십계명이 이제 이십계명 지키는 사람으로 점점 수행의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뜨거웠던 주님 사랑, 어느새 식어버린 주님 사랑이 불같이 회복되고 내게 붙여준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계명이 지켜집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려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부어달라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메시지들 있습니다.

0703번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 지선 전사님, 저 이 방송 애청자예요 하시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368장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073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매일 이 시간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듣고 싶어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 우리 든든히 붙잡고 우리 두 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68장 0703번님의 신청 찬양부터 함께 나눌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성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빈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장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에서는 현재 시대의 기독교 신자인 자크라는 사람이 회의론자인 그의 친구 저스틴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저스틴은 여러 해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스틴은 친구 자크가 들려주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듣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현재 삶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배웠죠. 그 후 더욱 적극적이 된 저스틴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지난주 저스틴과 만난 후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성경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짧은 시간 동안 대체 어느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러다 결국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말이죠.
1: 자크, 나 또 왔어. 괜찮아?
0: 당연하지. 잘 왔어, 저스틴. 나도 네가 지난번에 다시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1: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 거야? 지난주엔 정말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아.
0: 좀 그랬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어디에나 계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1: 아, 참.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했으니 아유, 난 다 기억도 못하겠다.
0: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1: 그래. 한 단계씩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0: 창조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하지. 그런 다음 빛, 물, 식물, 동물,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우린 다 익어버렸을 테고 조금만 더 멀리 있었으면 얼어버렸겠지. 그뿐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근육이며 뼈, 신경, 혈관까지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서로 얽혀 일하며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너무 놀랍지 않니? 우연히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 또 인공적으로는

0: 도저히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단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1: 그럼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있어?
0: 당연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하셨어.

0: 라고 했어.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꼼짝없이 잡혔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하고 성경에 기록돼 있지.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을 거야.
1: 근데 이집트 군대가 그 길로 쫓아가진 않았어?
0: 당연히 쫓아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모이게 하셨어. 그렇게 물이 그들을 덮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가 됐지.
1: 하나님의 능력이 바닷물도 움직이신다는 거네.
0: 그뿐이 아니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어?
1: 글쎄, 잘 모르겠는데.
0: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왕을 섬기던 몇몇 대신들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는 걸 시기해서 왕이 결국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를 내리게 했지. 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 당연히 다니엘은 고발당했고 왕은 다니엘을 묻혀갔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법대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했었지. 다음 날 아침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을 찾았는데 다니엘이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저를 상하게 하지 못했으니 이는 저의 무죄함이 명백함이며 또 저는 왕께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거야.
1: 하나님의 능력이 동물들에게도 통하는군.
0: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1: 그러니까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야?
0: 그래.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야.
1: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잖아.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의 모습은 아닌데.
0: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지.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사셨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험들도 똑같이 겪으셨지만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지. 그러다 예수님께서 서른이 되셨을 때 시작하신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계속됐어.
1: 아, 그러니까 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께서 결국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 그게 어떻게 능력 있는 신의 모습이냐고.
0: 하지만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저스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야.
1: 좀 알 것 같기도 하네.
0: 괜찮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자기들 눈을 의심했다니까. 또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꽤 긴 거리를 같이 걸어가고도 예수님인 걸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0: 샬롬, 좋은 아침이군요. 얘기하는데 좀 끼어도 되겠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까?
1: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0: 무슨 일입니까?
1: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지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린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선사들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선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0: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선생들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그들이 자기들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는 척하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마침 해도 지고 있던 터라 예수님께서 하룻밤 묵고 가시길 청했습니다. 다들 식사를 하려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1: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해가 지긴 했지만 빨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자. 어?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자들도 아무것도 못 봤잖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거 말이야. 근데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숨 쉬고 살아계시잖아. 이걸 빨리 가서 알려야지. 어?
3: 글로바, 집에 간 거 아니었어?
1: 갔었지. 갔다가 다시 온 거야.
3: 왜? 무슨 일인데?
1: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지금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고. 그게 말이야. 우리가 엠마오로 갈 때 같이 가시면서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요 며칠 새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설명을 해주셨지. 우리가 너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한 거야. 근데 이미 날이 저물어서 그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거든. 같이 식사를 하려고 빵을 내와서 그분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아보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리셨어.
3: 사라져버리셨다고?
1: 그렇다니까.

0: 다들 잘 있었느냐?
1: 귀신이다! 아니야, 예수님 같은데!
2: 그러니까!
0: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3: 여기 생선 구운 게 좀 남았는데 이거 드시죠.
1: 생선을 드시잖아.
4: 귀신이 생선을 먹을 리는 없지.
5: 정말 예수님이 틀림없는 것 같아.
2: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0: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6: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저스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스틴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동안의 잘못된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저스틴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 같았죠.
7: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봤다는 거야?
6: 맞아.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까지 했는데도.
7: 참, 나보다 더 답답하네.
6: 아니, 누구나 가끔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이 정한 길만 보고 갈 때가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후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지.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거 기억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온 거야.

0: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1: 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 맞죠?
2: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 말로 듣다니 말이야.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1: 술에 잔뜩 취했군.
2: 저기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 베드로 아니야?
3: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

0: 너희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0: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2: 타락한 세대라고? 지금 얘기 아니야?
3: 그러니까 세상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바로 그 오순절 날에도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니까.
2: 이야, 대단했나 보네. 그러고 나선 어떻게 됐어?
3: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변했어.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협박을 당해도 끝까지 말씀을 전했어.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지.
2: 그러다 죽기까지 한 거야?
3: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도 12명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만 기록돼 있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다고 전해주고 있어.
2: 아이, 별로 전도할 때 들려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따르다 순교하세요.
3: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해. 이기적이고 죄의 노예였던 나는 죽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만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야.
2: 대단한 믿음인데.
3: 난 더 듣기 좋게 말을 못하겠어, 저스틴.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항상 즐겁고 쉬운 건 아니거든. 하지만 그보다 가치 있는 건 없지.
2: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 더 듣고 싶긴 하지만 가야겠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괜찮아?
3: 당연하지. 기다리고 있을게. 저스틴은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과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 들으면서 아주 많은 진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고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 고민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하면 반드시 겪게 될 일이니까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도 저스틴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출연 김종환, 장민혁, 김하영, 신승범,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상파 화가 하면은 모네, 르누아르가 생각이 나죠.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는 빛의 화가 모네와 비견될 정도로 인상파의 중요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손가락에 류마티즘이 걸려 극심한 통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가 넘었고

모두가 극찬하는 걸작도 수십 점이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양을 해도 충분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쉬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르누아르는 고통은 순간이지만 내가 그린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다 죽은 짐 엘리엇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인내해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달려오신 분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길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손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 옥의 Here I Go 였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막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 오벳의 아버지 집에, 조준모의 His Love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신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외에 김도현 진행하는 저의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김도현의 나비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곤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길을 걸을 때, 그리고 뭐 누군가 대화할 때, 심지어는 사소한 선택할 때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위 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푼슨 경은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0년 29살의 나이로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1947년 11월 해독이 적고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는 마취제 크로롬프롬을 발명했습니다. 몇 년 후 심슨이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박사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로로프롬을 발견했다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날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망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애타게 부르짖고 갈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생에 있어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명예도, 돈도, 성공도, 행복도 아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예수 이름 높이세 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제임스 영 심슨 경은 참 천재였어요.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29살의 나이로 그 졸업했던 학교의 교수가 됐으니까요. 발견했던 것도 엄청난 마취제죠. 이분의 마취로 인해서 산모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구원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치료자시며 구원자시며 구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사명의 길,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이 더 나아지게 되면 또는 나의 기도의 동기가 더 순수해지면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기도를 미룰 때가 있죠.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러한 순수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뒤로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까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희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imply Four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셀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캘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찬의 주는 다 아시죠?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For Him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삶 가운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걱정, 근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라던 것을 갖게 되거나 이루게 됐을 때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기쁨이 오늘 나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해드렸는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시험과 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실 이유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누려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새롭게 날이 밝아서 보내야 될 이 하루가 살아내기도 버겁고 하루를 지내기도 힘이 겹겠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시면서 8827 성도님 대전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성북구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4128 성도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웃을 날보다는 찌푸릴 날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또 동행하심 가운데 참된 기쁨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한 줄 기도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저는 전단지가 제일 큰 정보력이었고요. 네, 그곳에서 제가 그 싹이 트여났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싹이 트여났던,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과반수의 그 군인들 이제 대북 방송이랑 듣잖아요.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 그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애를 낳고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나가서 저기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 생각적으로 우리가 그 통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일부 어떤 소심한 그런 사람들 또는 주사파 이런 자들은 그런 걸 상당히 무서워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북한 사람들이 그 눈 다 이제 노동당으로부터 눈 귀 다 가려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이건 나쁜 거죠. 그거를.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뭔가 북한에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반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통일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최근 연간에는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계속 후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생겨날 거잖아요.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적어도 저희 학교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 미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분을 하나 또 미국의 역사에서 제가 봤어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것을 방관하는 그런 현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제가 북한을 알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제가 숨어 살아야 될 그럴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어떤 작자들을 욕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선택한 길이, 지금 현재까지 온 길이 전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제가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할때왜 내가 총을 들고 김정은을 지켜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의가 뭘까?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는 정의가 뭐다, 이런 걸 딱히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냥 노동당이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뭔가 보니까 그 미국의 코큰 아저씨가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정의, 또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겁니다. 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게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가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당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인민들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했습니다. 또 이제 뭐, 이 교회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저 신앙이 덥지 않거든요, 아직도. 신앙이 저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랬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 천국과 그리 멀지 않은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기 앞서서 현생에서 그냥 천국 가겠다고 그냥 뭔가 그렇게만 하고 현생은 정말 개떡같이 살면 이거는 아니죠. 현생에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하고 더 친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신자들이, 신앙이 없는 다른 신자들이 봤을 때, 아, 저런 신앙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런 삶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계속 하죠. 오늘 마치면서 제가 짤막하게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드려도 나무라지 않게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안정되어야 또 우리가 보다 나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북한에 대한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정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리를 알고 그리고 또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교수가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의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기업 4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 2060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성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급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 공식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가족들이 무사히 구조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음식과 생필품 중심이던 퀵커머스가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품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며 북미 양측이 올 가을 접촉점을 만든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중간선거가

가 열리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4일을 가장 이른 회담 가능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할 유인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차 석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해석한 반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미 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 대비 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넘어간 자금은 유럽이 부담해서야 할 비용이라며 늦었지만 미국이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재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해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을 위한 탄약 비축을 우선하고 있지만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월간 흑자이자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흑자는 233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4배에 달했는데요. 특히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5.3% 증가한 1,004억 5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6.3%, 컴퓨터 주변 기기인 SSD는 344.5% 급증했고 중국과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는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보다 컸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 나라를 추월해 세계 2위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이끌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의 흐름이 올해 경상수지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기업 4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는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와 희귀가스 공급 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온 주입 장비 업체 엑셀리스도 한국 제조 시설을 확대합니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한국에서 이온 주입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첨단 소재 기업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와 반도체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20억 달러 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의 5.5%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한국 투자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86.6% 증가한 데 이어 미국 기업들의 첨단 산업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노인 인구 비중이 5세 이하 영유아 비중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노년 부양비는 29.5명에서 81.6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6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약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성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습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외국어 학원은 현재 학년별로 영어 두 학급과 러시아어, 중국어 각각 한 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1학년 영어 학급 일부를 러시아어 학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러시아어 전공 학생의 비중도 늘릴 계획이지만 러시아어 전공 학생들도 영어를 제2외국어로 계속 배우게 한다는 전언입니다. 북한 당국은 다국어 인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북러 간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역과 번역 등 러시아어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과 국경을 맞댄 양강도에서는 무역이나 취업에 러시아어보다 중국어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급 재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를 공식 통관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 측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 사정에 밝은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을 중심으로 12에서 30A급 중소형 배터리 주문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한 데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조명과 액정 TV, 소형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데도 활용돼 북한 주민들에게 주요 생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중국에서도 특수화물로 취급돼 일반 제품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주문을 모아 일정 규모의 물량을 만든 뒤 한꺼번에 통관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통관의 길이 열렸지만 개별 수요에 맞춰 바로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낸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 내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누아코트 지역의 피아쿠렐 가족은 홍수 당시 거센 물살이 집을 덮치자 3층 발코니로 피신해 1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진 뒤 가족들은 구조대가 설치한 임시 사다리를 타고 모두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이후 확인된 주택은 1층과 2층 대부분이 파손되고 기둥만 남았지만 건물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3층 발코니와 지붕 위 시설물 일부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집이 급류를 견딘 이유로는 주변 능선이 물살을 일부 막아줬을 가능성과 함께 건물의 구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1995년 단층으로 지은 뒤 증축한 집이라며 건물 기둥을 안반 깊숙이 뚫어 고정한 것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이후 지도 서비스에는 이곳이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고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음식과 생필품을 빠르게 배송하던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B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걸그룹 르세라핌의 새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해 오는 11일 음원 공개 시간에 맞춰 순차 배송할 예정입니다. 비마트의 음반 판매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달앱의 판매 영역은 이미 주얼리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화장품과 의류 등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들도 전국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GS25는 약 만 종, CU는 6천에서 8천여 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U의 지난해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보다 65.4% 증가했고 GS25도 올해 1분기 매출이 79.5% 늘었습니다. 음식 배달을 넘어 다양한 상품을 얼마나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 대부분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은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시작돼 낮에는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도에서 20도, 낮에는 영상 13도에서 29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남한의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종일 날씨가 맑겠습니다.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강릉이 17도, 원주 15도, 영월 12도로, 낮 최고 기온은 원주 28도, 영월과 강릉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때 비가 내릴 예정이오니 아침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6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또 충청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영상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 안팎,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고 오후부터는 평강, 진남포, 희천, 사리원, 신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성과 강계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9도, 개성 17도, 강계가 15도로 시작돼 낮에는 개성이 29도, 평양 27도, 강계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평강과 청진, 운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북청, 원산과 고성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텐데요. 함경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7도, 무산이 9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이 25도, 무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유지될 텐데요. 동해 북부 지역의 파도는 오전에 최고 2.5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오전에 최대 1.5m로 일다가 오후에는 최대 2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땅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탈북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케 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이 새벽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남과 북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며 출발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새벽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조금 전 올려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이번엔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시험 받을 때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베이브 루스, 홈런 때린 사람이요. 홈런 714개 때리는데 1340회나 스트라이크 당했어. 스트라이크 당한 게 홈런 때린 것보다 두 곱이나 많아요. 그게 인생이요. 맨날 홈런 때리는 게 아니요. 스트라이크 아웃, 또 스트라이크 아웃.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지금 어렵다고 투정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7개 실수가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첫째,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사소한 일을 두고 끝까지 고집하지 마라. 세 번째, 남에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네 번째, 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실수나 실패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섯 번째, 실수를 알면서 반복하지 마라. 일곱 번째, 생각 없이 뱉어버리는 말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에게 권고하심이니라. 고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망할 이유가 없으며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곳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이곳 남한 땅에 정착한 지 이제 3, 4개월 차 어느덧 반년을 바라보는 그 중턱에 계신데 한국 땅에 올 때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갖고 오세요. 그 소원 목록이라고 할까요? 가게 되면은 아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물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 무의식 중에 아 이런 거는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야겠다. 라는 목록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으시던데 우리 선생님은 오셨을 때 갖고 있던 소망 목록들이 있으세요? 소원들.
0: 저는 이 한국 땅에 잘 먹자거나 잘 입자거나 무엇을 나의 그 어떤 명예나 그런 걸 바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한국 땅도 어렵겠지만 네. 이 한국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체가 그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저같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1: 아,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중국에 대한 그 마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요.
0: 예.
1: 지금 그럼 그 이루고 싶던 소망에 어떻게 3개월이 지났잖아요.
0: 예.
1: 사회로 나오신 지
0: 예.
1: 그 소망을 이뤄가고 계신가요?
0: 이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한쪽으로 열심히 여기 제가 이 한국 땅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은 컴퓨터나 같은 모든 업무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1: 네.
0: 이제 앞으로는 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0: 예.
1: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여정을 응원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마이크 앞에 서신 지금도 복음을 담은 일상을 나눠주시는 시간이잖아요.
0: 예.
1: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꼭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시겠어요?
0: 예, 맞습니다. 예.
1: 그 그림 가운데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 하겠죠?
0: 예.
1: 지금 이곳에 온 지 3개월 차, 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들은 아직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나이잖아요.
0: 예.
1: 잘 적응하고 있나요?
0: 아,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이 건물이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어서 기도라도 하나를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정말 아들이 선생님들 칭찬하고 한국에 온 이제 삼국에서 온 아이들 같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도 빨리 배우게 하셔가지고
1: 저 처음엔 중국어를 대부분 사용했을 예, 그렇죠. 것 같아요.
0: 그런데 저희 아들은 하나도 그 안 하고 그냥 한국어를 하거든요.
1: 그럼 이게 국어라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그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있지만 두 손을

0: 들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선을 뻗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예.
1: 이곳에 자녀 때문에
0: 너무
1: 오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뭐
0: 감사합니다. 예.
1: 학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오신 분도 많으신데, 그렇게 육아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가지신 그런 소명들도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도전이 돼요.
0: 아멘.
1: 저희가 이 시간을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과 지금까지 나눴던 이 여정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에 계신 그리고 또 선생님처럼 중국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하고 있을 우리 고향 분들, 북한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우리가 한국에 살던 중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상관은 없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어디에 살아도 지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에 있던 그 어떤 상황에 있던 그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할때 정말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서의 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고 또 중보하면서요.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여운옥 자매님의 고향인 양강도 갑산에서 그리고 북한 곳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를, 그 은혜를, 보혈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주재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의 첫 찬송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피난처 있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해산에서 20년 가까이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자매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볼게요.

0: 11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강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3: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네.
3: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5: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4: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한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극동방송. 그 주일용 형제가 기억하는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함께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의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2008년 우리 탈북 직전까지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주일용 형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데요. 그렇게 13살, 12살쯤까지 네. 방송을 들었으면 소학교, 여기서는 초등학교를 다니기까지 방송을 들은 거예요.
3: 네.
4: 근데 학생으로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또 다른 친구들은 방송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나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으로서 어떤 뭐가 달랐을까라는 게 있을까요?
3: 그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제가 중국에 왔을 때는 그 라디오를 들었던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들었고 한국 드라마를 봤고 또 서울 말을 들었고 했지만 그것은 제 속에 약간 잠재의식에 남아있었어요. 그런 예를 들면 뭐 선교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근데 학교에서는 정반대를 배우니까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로 듣고 드라마로 보고 했던 내용들이 나만은 있었지만 그 두 개가 상충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저런 얘기가 있구나

0: 우리는 이렇구나 이렇게 말고 있었는데 중국에 넘어와서부터 아 그때 들었던 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였고 북한에서 배워준 것과 이렇게 다르구나를 비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한 2, 3년 더 있었다면
1: 네.
0: 제 머리로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는 나이까지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들었던 내용들이 제 의식 형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 않았을까. 네.
1: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네네.
1: 거기서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럼 들으시고.
0: 네네.
1: 기독교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일룡 씨에게는 네.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들이 연상됐었을까요?
0: 제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에는 어쨌든 북한의 공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지만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한국, 아니 저 북한에 와서 사과를 훔쳐먹는 아이의 이마에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기는
1: 네.
0: 그런 장면들을 가르쳐주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나쁘게 묘사를 해요. 그러고 또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접하는 순간 처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렵고 부정적인 또 약간 제국주의의 앞잡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1: 네.
0: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기독교 문화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이거를 계속 옆에서 들려주셨더라고요. 한국 와서 보니까 저의 아버지 친구분 중에 제가 잘 따르던 큰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에덴 동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옛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건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몰랐죠. 그냥 저희가 저희를 일룡상 이렇게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1: 일룡상?
0: 네. 일본의 그 교육을 좀 네. 받으셨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이라서 일본처럼 뒤에 누구상 이렇게 붙여서
1: 네.
0: 일룡상 이렇게 부르셨는데 일룡상 뭐 산에 가서 나무 좀 잘라오라. 그러면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긴 가뭄비 나무 그거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이불솜을 뜯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셔 눈송이처럼 그러면서 막 뺄레헴 세크바이 이런 노래를 가르쳐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러고 잘 놀았어요. 그걸 열까라고 부르면서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였고 뺄레헴은 베들레헴이었고 세크바이는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려주시고
1: 네네
0: 그런 문화 속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학교에 가서 아 우리 집에서 이런 나무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고 이런 노래도 배웠어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1: 그것도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셨을까요?
0: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러시아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열가라는 게 보니까 좀 그런 트리를 상징하는 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사실 그때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트리에. 그냥 학교에서 먼지 묻히고 노는 게 재밌다 보니까. 네, 굳이 그걸 금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네.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0: 네.
1: 2008년까지 북한에서 함경도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0: 네.
1: 함께하고 있는데.
0: 네.
1: 그 방송을 청취했을 때 아까 그런 기억나는 어떤 드라마의 모습들
0: 네네.
1: 외에 생각나는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았던 단어들이나 표현,
0: 네네.
1: 억양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 이게 또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아요.
1: 네.
0: 그런데 억양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PD님이 하시는 그 말. 사실은 이 억양이
1: 네.
0: 지금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들었을 때 드는 약간의 그 설렘과 따뜻함과 이 부드러움이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뭔가 딱 감싸고 있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사실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아침에 이렇게

0: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아버지가 틀어놓은 뉴스 소리.
1: 아.
0: 그때 그 아나운서님의 서울말. 지금 피디님의 이런 서울말. 이런 억양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억양, 이런 느낌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1: 네.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1: 왜냐면 음식을 먹을 때도 호불호가 있듯이
0: 네.
1: 이런 소리에도 호불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네.
1: 그리고 어떤 북에서 오셨던 분은
0: 네네.
1: 아, 저 말투가 저게 뭐야 하면서 사촌 오빠가 듣던 그 라디오 방송을 살짝 듣다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하면서 방을 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예쁘게 들어주시고
0: 아, 저한테 환상이었죠.
1: 그랬던 기억들 가운데
0: 네네.
1: 이 방송 콘텐츠는 일용 씨한테 억양,
0: 네.
1: 드라마,
0: 네.
1: 그런 장면들
0: 네.
1: 외에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0: 이 방송 자체가요?
1: 네, 왜냐하면
0: 네네.
1: 이게 아 이걸 들키면은
0: 네.
1: 어쨌든 우리 일가족이 모두
0: 네네.
1: 사랑하는 아빠도 어머니도
0: 네네.
1: 그리고 형제들도
0: 네.
1: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한순간에.
0: 네네네.
1: 그런 두려움이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0: 맞습니다.
1: 제가 그랬다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싸우기도 하셨어요.
1: 아.
0: 왜냐하면 아버지가 특히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재밌게 듣긴 하지만 또 그 검사 기간에 이렇게 특별 감사 감시 기간 이럴 때는 좀 피해야 되는데 너무 들으시니까 한편으로는 들을 땐 좋지만 또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외출 중일 때 몰래 우리가 라디오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면 김치음에 숨겼다가 아버지가 찾아내기도 하고 아 이거 김치음은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거
1: 김치음?
0: 김치음에다가 숨겨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항아리에다가요?
0: 네. 아, 북한은 땅을 파고 하니까 항아리 주변에 이렇게 돌을 쌓은 그 틈에다가 저희도 숨겨놓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아, 이거는 이제 들통이 났으니 좀 다른 방법을. 네. 그러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피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있죠.
1: 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가 주는 희망적인 느낌 또 막연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듣기를 멈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버지랑 그러면은 저였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나
0: 네.
1: 했을 때 아버지한테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아요.
0: 아유, 저희 큰일 납니다. 북한에서 아버지한테 대든다? 죽음이에요. 굉장히 이 북한에서의 아버지들은 무섭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그때 뭐 12살도 안 됐던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대들기보다는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라디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경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친숙하고 또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또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던 거기 때문에 가끔 그런 위험 인지가 있었지만 보통은 친숙한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네.
1: KBS 한민족 방송도 들으시고
0: 네.
1: 그리고 미국에서 방송하는 여러 대북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0: 네네.
1: 분명 극동방송에 더 고정하셨던 부모님은
0: 네네.
1: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0: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영접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 그 내용이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하니까 더 들은 게 아닌가. 네네. 만약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금식기도를 하고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흥얼거리시던 멜로디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였으면 하셨을 텐데 저희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우리 방송에서 북한에 나가는 시간대에
1: 네.
0: 마무리에 영접 기도를 하나 넣어도 참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네.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 함께하는 복음의 메아리 방송 가운데 월요일 시간마다 영접 기도를 함께 제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영접 기도가 뭐지? 어떻게?

0: 한 기도문이지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를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전하면서요. 오늘은 2008년까지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부모님께서 태교 때부터 태교의 방송으로 극동방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그런 가정 가운데 주일용 형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접했던, 품었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0: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오늘은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의 특권, 승리의 길을 정리해보고 누림의 비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어떠한 전쟁이든지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지 영적인 상황임을 빨리 깨닫고 우리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로,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에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또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혹시 징계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앞에 엎드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3장 15절, 고난당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은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먼 미래를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으면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에 우리는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며 성숙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0: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의 길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복음의 여정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시련을 통해 내 인격이 완성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려가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자여 복음의 여정을 축복으로 누리는 인생이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또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을,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거머쥘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모두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의 여정,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는 붙잡고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품에 안겨 최후 승리 빛난 면류관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송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반드시 부활 승리하는 복음의 여정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북녘의 동포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완연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와 포항이 23도, 목포와 부산이 21도, 여수 20도, 평양과 광주가 19도, 서울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대구가 17도, 개성과 함흥, 청진, 대전이 16도, 강계와 춘천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서울과 여수가 30도, 제주와 부산, 대전, 대구가 29도, 개성과 춘천이 28도, 강릉, 포항 27도로 보이고요. 함흥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3도, 청진 22도, 강계 20도, 해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2.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올라가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1.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믿음의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위로의 자리를 머무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52장, 새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통합 찬송가 352장, 새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고 오늘도 보혜사이십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이 하루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기 원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는 이 하루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과 감추어진 것까지 다스리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 왕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온 세상과 감추어진 일까지도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 선택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진중에 있는 객들, 이방인들, 종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 세상에 자꾸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차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차별을 공고화하여 자신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혈통이라고 자신들을 미화하고 그 혈통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군부들은 언제든 자신들과 북한의 동포들을 차별하고 있죠.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채로도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까 염려하셨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백성이 되면 진정한 복,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지 못한 채로 거짓 복을 구하다가 멸망하게 될까, 상처투성이가 될까 걱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겠다고 저주를 더하시겠다고까지 경고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우시겠다고까지 선언하십니다. 악을 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는 없기에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정말 그들이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그 백성들, 그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돌이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행위이기도 하죠.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른 나라에까지 내던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버릇없는 자식을 오냐오냐 기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해 저주 가득해진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의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무서운 심판도 단행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자기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 심판과 종말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어 두신 일이기에 사람은 그 뜻을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는 나타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가까이

0: 또한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에는 겸손함으로 조심하고 드러내신 것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쓰디쓴 열매를 먹게 되죠.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찾아서 믿는다는 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강림하셔서 큰 위엄으로 말씀을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신을 찾지 말고 크고 비밀한 분이시면서도 자신을 늘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위엄의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영혼에게 날마다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제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과 감추어진 것까지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51장, 새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여호와여. 통합찬송가 451장, 새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땅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업으로 삼으며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첫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해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이지만 레위 지파만은 예외예요. 그들에게는 논밭도 목초지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땅 한 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고 하지요. 땅과 하나님,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기업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차원이 다른 기업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땅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자신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 되는 인생은 세상을 다 얻은 것에도 비할 수 없는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백성이 드리는 제물의 앞다리와 두볼과 위, 처음 거둔 곡식과 기름과 양털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백성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동된 백성이 스스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서 섬기는 제사장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형제들과 밤낮 다투고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얻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업을 삼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툴 이유가 없어요. 저 또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역은 사람들의 대접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 결핍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서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둘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겨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라고 해요. 여기서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은 그 영혼의 모든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방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이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을 품고 중앙 성소로 올라오면 7절에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라고 해요.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왔다고 차별받지 않고 중앙에서 오래 섬긴 레위인과 동일한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 성읍에서 조용히 섬기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섬기든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자리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를 나누어 놓고서 알아주는 자리에서만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방 레위인이든 중앙 레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몫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에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몸빼 바지 차림으로 교회의 변소 청소를 하셨어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진실하게 섬길 때 주님은 나를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있는 자리를 하찮게 여기며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만 부러워하지는 않나요? 섬기는 지체들을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기업 삼아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으시던 어머니의 인도로 큐티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부모님을 따라 저 또한 공동체를 섬겼지만 겉으로만 딸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결혼 후 첫째를 낳고서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욕심이 올라와 강박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기질이 예민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매일 울고 밤에는 이부자리에 실수했어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은 학교 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간절히 원했는데 저는 그런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양육법을 본받는 저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죠. 결국 한계 상황에 다다른 저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매주 지체들의 조언을 듣고 따랐어요. 하지만 아이가 안정을 찾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자 금세 욕심이 생겨 영재원에 원서를 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게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제야 과도한 경쟁과 살벌한 환경으로부터 예민하고 불안함이 많은 아이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첫째도 청소년 큐티인 간증 필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기업이 되심을 알려주시며 친히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제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새 아들을 양육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첫째가 불안감을 쏟아낼 때 짜증내지 않고 잘 받아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게 되는 교육 관련 인터넷 동영상 시청 시간을 30분 이상 줄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0: 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경계하고 쫓아내야 할 가증한 문화들이 존재하지요. 10절, 11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해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몰래구상 숭배를 말하지요. 이런 가증한 행위는 사실 부모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를 통해 내가 못 이룬 야망을 풀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인류로 만든다는 명분하에 경쟁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점을 치고 기륭을 살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밀히 점집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려놓고만 싶고 고난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난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에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가증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품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그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점을 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분별하며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그 주님만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썩어질 기업을 좇아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받는 자리만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기대려 하는 저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부모들의 가증한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뢸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주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것을,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날은 저 사람이 양보를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십니다. 많이 양보할수록 많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옛말에 평생 길을 양보해야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지기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양보하며 살아간다 해도 정작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양보하세요. 기꺼이 베푸세요. 양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아름다운 의무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남성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동기의 방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인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바퀴였다고 합니다. 바퀴의 발견으로 노동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남는 노동력으로 더욱 다양한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발명품은 증기기관, 내연기관과 같은 모터입니다. 모터의 발명으로 예전에는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던 거리를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됐고 지구 반대편도 1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칫솔에도 모터를 달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와 모터에는 더 큰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의 영어 단어인 모티베이션은 모터와 같은 어원인 움직이다에서 왔습니다. 결국 어떤 동기에 이끌리며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내면에서 발생합니까? 외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는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임을 믿고 생활하게 하소서.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 번 시험받는 과정. 누구한테? 사탄한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못된 사탄한테 세 번 시험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쉽사리 세계 물정에 흘러가기가 쉽고 누가 속상한 얘기를 하면은 화를 발칵 내고 배고프면 가난하면 부모를 원망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서 그 못된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는 3대 시험을 받았으면 나 같은 쩔장부는 100번, 200번, 300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마귀한테 받았는데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으니까 배가 고플 대로 고팠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탄이 만약,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도 진짜 더럽게 유혹하는 사탄이야. 첫째, 인류도에 어긋나는 유혹이에요.

만약 이미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사탄이요, 네가 만약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거는 내 인격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무시하고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요, 40일 금식했으면은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식에 환장될 정도로 그거를 알면서 본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넘어뜨릴 수가 있느냐. 어떤 마귀가 뭐라고 대답하냐, 마귀 여러 마리요, 수십 마리 마귀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성으로 장가도 안 들었어, 나이 30이요, 이성으로 유혹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예수님은 그 이성을 떠난 사람이다. 암만 이쁜 여자를 갖다 둬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지금 40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는데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일 거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쓰러뜨려 보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라에 돌덩어리가 많아요. 내가 처음 이스라엘 가봤을 때, 야, 꿀과 젖이 흐르는 나라니 얼마나 좋은 나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보니까 바위, 돌 그것만 보이지 나무 한 그루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 야, 어디 여기가 꿀과 젖이 흐르느냐. 내가 살고 있는 목걸이 더 나은 것 같아.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기 돌덩어리가 많으니까 저거 떡으로 만드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없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그까지 돌덩어리 하나를 떡으로 만드는 건 조반 먹기 전이요. 그러한 분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 자식아, 그거 내가 못할 줄 알아?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어 달라, 땅, 땅. 그러면 그냥 떡이 그냥 뭐, 계피떡, 밑 붙인 게 뭐.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질 않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 유혹과 외로움, 여러 가지 등등에 겪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울면서 나요. 떠날 때도 울면서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거 없이 빨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을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미국의 생화학자 돌프 빈더 박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몸무게 70kg 되는 사람, 저요. 그 70kg의 사람을 물질로 환산한다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이걸 다 환산해서 몸무게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이 낸 거예요. 2달러 98전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 될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까불고 교만하면 야, 너는 3불밖에 안 되는 놈인데 왜 까부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 그 돈 가지고 가마서 치킨 볶은 거나 하나 사 먹을 정도, 피자 한 판 사 먹을 정도 내 몸무게에 모든 거 해서 따져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의 몸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만 보지 말고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에게는 귀한 영혼이 있어.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고 가치로
잴 수도 없는.

있는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요새 뭐 AI 가지고 난리 때리는데 나는 AI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나는 그래. 왜? AI가 여기 다 적어놓은 거 그거 잘 알아맞히는데 AI가 내 정신, 내 영혼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사람의 존엄성. 참 하나님을 섬길지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지도 아는데 AI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 그렇대.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달러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10대는 배움이고 20대는 이성이고 연애를 언제 하는 거 아니에요? 10대에는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20대 쫙 들었으면 이성에 관심이 있죠. 30대 생활이요.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나? 40대는 자유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여행도 가고. 50대 여가,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여가라. 애들 데리고 60대 자기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지, 병원 가지 말아야지. 70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저 자식들이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80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90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도 샤워를 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운동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맛있는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다. 야, 평안히 살 수 있다. 또 젊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줄 수가 있다. 오늘 집에 나갈 때 눈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찾아가 보세요. 맹인. 안 보여. 한번 가보세요.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피눈물 나는 인내와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 정신적인 영웅이요. 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에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뉴저지 주정부에 장애자 복지국장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목적은 초과 제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피고인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다시 국장이 되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은 영웅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영웅, 기독교 초등학교에 왜 자폐아를 받나? 왜 슬로우 러닝 애들을 받나? 왜 정신장애 아들을 받나?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힘이 더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못하러 어려운데 해. 그러니까 한국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부자로 살진 모르지만 1등 국민은 되기가 어렵다. 마더 테레사 노벨상도 타고 우리나라에도 두 번 왔다 갔고
저도 그 사람을 실제로

칼카다에 있는 거기 가서 두 번 만났고 미국에 한번 와서 조찬 기도회에 강연하는 것도 한번 들었는데 하루는 데레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데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가 우글거리고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주고 죽음은 무덤에 만들어서 파묻어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캘카다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마침내 1948년 8월 8일 찬송가 한 권, 수녀복 한 벌, 성경 한권 들고 캘카다를 갑니다. 그때의 데레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후 30년이 지나고 죽기 몇해 전까지 100여 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1979년에 평화 노벨상을 탔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누가 돌봐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을 때, 우상을 배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합장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시장한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4장 2절에 사람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배고프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나 같으면 야, 이 나쁜 놈 그냥 떡 나와라 뚱땅 하면 그 돌이 다 떡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예수님은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 내가 배고픔은 불의한 수단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에서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잠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빵 하나를 도둑질해서 먹고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격언.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메릴린 먼로.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은 어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메릴린 먼로. 1962년 36살 때 어느 날밤 그가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린 자도 많았다. 수백 명의 팬레를 자기 한번 만나고 싶다. 매일 받는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장담을 한 메릴린 먼로. 금발머리에 육체파.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가 이렇게만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유혹할 수 있는 메릴린 먼로. 삶을
포기하고

어느 날 저녁 수면제를 잔뜩 먹고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여자 나이 36살. 헤밍웨이, 어렸을 때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Old Man and Sea, 그 저서를 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총이요 뭐 잘 있거라 그러나 Farewell to Guns, 그 소설을 쓴 것이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는 몇 번이고 결혼하고 이혼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지고 쏴서 자살을 했어. 그가 이렇게 말 남기고 죽었어요. 나는 피라미드에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말 한마디 남겨놓고 자살을 했죠. 헤밍웨이, 위대한 작가였지만은 자신의 영혼이 빈 상태라 관리하지 못해서 그의 내면은 명성에 비해 보잘것 없었습니다. 메릴린 먼로나 어너스트 헤밍웨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신기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헛것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만약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다. 처음에는 물질을 시험하시다가 실패하니까 신앙을 시험하는 걸로 바꿔줬어. 성전의 중요성.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라.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라. 곧 너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 성전 앞에 마당에는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와글와글거리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성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 높이가 한 90짝가량 되는데 27m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만약 뛰어내리면은 그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겁니다. 인간의 욕심의 유혹이 뭐냐? 아, 내가 누군데? 내가 영웅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뛰어내릴게! 천사가 받쳐준다고 생각을 했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나지 않게 보호하신다. 예배당에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어떤 때 예배당 지붕 위에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수들, 사탄들 거기서 바글바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연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텐데 거기서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라. 제 기도는 하나님 골치 아프게 하니까 막아버려라. 예배당 지붕 위에는 마귀의 소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예배당은 성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향기로운 기도를 올릴 때에 온전치 못하면은 마귀의 장난,

마귀의 시험하는 장소로 지붕이 변한다 그러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성공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가지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크고 작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로 쪽으로 갈 적이 더러 있지 않은가. 세 번째로 높은 산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영광의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영광과 영예 받기를 좋아합니다. 참 너나 할 것 없이 아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쟤 뭐 저거밖에 몰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전하 전신을 발명한 사람이 세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술이 생겨나게 된 동기와 정로를 더듬어 볼 때에 우리는 지존하시는 분 무시하지 말고 그를 가장 높은 분으로 모셔 받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을 때 그런즉 우리를 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본을 누구나 배우도록 하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믿는 사람 찬송도 하나님의 영광을 적어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세의 시험 정치적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바빌론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해 하나님에게 칭찬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1929년 미국은 말할 수 없는 대공황이 왔어.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이다. 그게 취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되는 동안에 뉴 디얼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달성하는 정치권에 그걸 내몰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이 다시 정상화가 됐다. 뉴 디얼,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에 그 후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0: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과거의 미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예수님 권세의 시험, 영광의 시험, 시장의 시험, 신앙의 시험,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죠.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그 찬송인데 호레이쇼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작시를 해서 후에 작곡까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노래 잘하는 성도가 뉴욕에 있는 씽씽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수감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수라정이 돼가지고 날라오고 이게 날라오고 저게 날라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에 그 여자가 높은 소프라노 음성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장소가 조용해지면서 후렴에 구주께 도움을 구하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던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은 기꺼이 도우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교도소가 조용해지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의 찬송에 매혹이 돼가지고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예일교회 소진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결의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도를 열어주시고 번영의 시도로 이끌어 주시어 보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에 복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결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비오며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얕은 꾀가 아닌 가장 의롭고 거룩한 방법으로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 권능과 어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의 고백이 감동이 돼요. 한 장로님이요,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요, 개인 기도 시간 중에 뜨겁게 회개의 고백이 나왔다고 하세요. 그것은 바로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회개였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힘껏 붙잡고 있는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오면서 그동안 우리 장로님이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회개가 나왔던 거죠. 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 욕심과 흥정하려 했었다. 내 기도는 언제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내 기도는 내 이름과 연결지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과 섞여 있었다. 내 기도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었다. 내 기도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는 간절함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도 부족한 것 같았다. 장로님의 그 솔직한 회개가 오늘 아침 저의 마음에도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서울중앙사에서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해질 수 있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순수한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약해지고 기도가 희미해질 때마다 주님의 공의롭고 어미하신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사 시편 65편의 그 놀라운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이는 라디오에서 같이 찬양할까요?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주님, 주 예수밖에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기도가, 우리가 지극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정말 꽉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그리고 짱짱 성경 암송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우리들의 기도 시간, 특별히 이 하루, 이 9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간증들이 기도 시간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은혜로운 찬송 함께 고백하면서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이어집니다.

0: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힘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들, 참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위대하고 은밀한 일들이 펼쳐지는 기도의 시간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미스바 기도회가 오늘 오전 극동방송 중앙사 극동 아톨에서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신청하셨고 또 기도하면서 그 곤고했던 마음이 풍성해지고 갈팡질팡했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시간. 미스바에 모여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기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건데요.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 인터뷰. 또 이번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백두현 양육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피디님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 아, 네.
0: 국장님, 아니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진행될 텐데 뭔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1: 예, 자, 아무래도 이 오늘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0: 예.
1: 자, 몇 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0: 아.
1: 특별히 이번 그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준비한 기도의 만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개최되는 미스바 특별 기도회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0: 예.
1: 그동안 참 많은 강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모시게 되는데요. 자, 이 기도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죠?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역대 최고로 많은 인원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참 깜짝 놀랐는데요.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휴가를 내서 오시겠다는 분, 그리고 월차를 내시겠다는 분, 또 멀리 지방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0: 예.
1: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바뀌는데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또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0: 네.
1: 자,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직장 등등 참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미스바 특별 기도회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도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 기도회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네. 오늘 극동방송 또 직원들과 정말 우리 운영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렇게 좀 접수가 되고 기도 제목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

0: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기도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큰 물결처럼 사나운 바다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 아멘.
0: 공부했던 마음이 풍성해지고 갈팡질팡했던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굳어있던 마음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송옥석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는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이번 기도에는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도 그래서 오늘 네. 인터뷰하기 전에 어젯밤에 좀 회개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회개를 했냐면 어찌 보면은 정말 이번 특별한 기도회를 만드는데 저도 이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 기도회에 대한 이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이 기대감을 아 그냥 우리가 행사인가 또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70주년에 아주 특별한 미스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아, 내 네. 마음이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라는 그런 마음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오늘 정말 또 특별한 강사이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이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현장에 네. 참석하신 성도님들 정말 그 기대감으로 함께 하실 텐데 그래서 저도 아, 더 간절하게 준비하며 네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백대영 국장님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번 기도회를 기대하시면서 또 어떤 영적인 은혜와 회복을 기대하실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운영위원 또 안디옥 교회 연합성가대에 웅장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고요. 베이스 함석범 교수님과 운영위원들이 찬양 그리고 22분의 목사님들께서 직접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기도회를 만들어 가실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이 기도회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보이잖아요.
1: 아멘.
0: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 그 야성이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스바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미스바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자, 오늘 또 짧은 아침 시간이어서 담당자로서 기도 제목 한번 좀 나눠주시고 오늘 기도에 짧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이제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시 20분부터 제가 오픈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벌써 도착하신 분이 계셔요. 네.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1: 예.
0: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먼저 오신 분도 계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선착순 200분께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김정환 목사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365일 큐티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선물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이번 미스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다시 기도에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1: 아멘.
0: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개인의 문제도 많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야 하고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며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또 미스바 기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또 네. 오늘 그 기대함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저도 여러분 문자 오신 거 사연을 하나하나 보면서 야, 참 이 귀한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요, 우리의 인생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보니까 가고 싶은데 저는 직장 갑니다. 오늘 못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오늘 주님께 더 부르짖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또 오늘 미스바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자, 찬양 후에 잠시 후 짱짱 성경 암송 계속해서 같이 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0: 짱짱 성경 암송. 자, 오랜만에 또 이 시간 짱짱 성경 암송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암송합니다. 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러분 오랜만에 짱짱으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0: 짱짱 성경 암송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가 좀 특별하게 네. 터치유 더치유 그렇죠? 터치유 더치유는 이제 한 달에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1: 첫째 주에
0: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요. 또 그 다음 화요일부터는 짱짱 성경 암송을 같이 합니다. 이정 PD님.
1: 네.
0: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한복춘, 김정란, 장미희, 김혜숙, 신통, 방통, 전순자, 김경숙, 박기성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0: 그렇죠.
1: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0: 참 여러분 이 아침에 조금 전에도 우리 기도하자. 우리 예정 PD님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까? 짧게 요즘에.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죠.
1: 아 조금
0: 예 오늘 그 오늘 기도 제목
1: 비밀이 좀
0: 아 비밀이에요. 네. 이거 더 궁금하네.

0: 방송 네.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더 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
1: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안 들은 것 같지? 나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여기까지.
1: 네, 기도 제목을 들은 분명히 들어 하셨는데 안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성령 충만.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맞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짱짱 성경하면서 보일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하시고 잠시 후에도 우리 청취자 한 분을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씀 암송 도우미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립니다. 사모님.
2: 네.
1: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2: 놀라웠던 것은요. 예. 짱짱 성경 암송이 없어졌는지 혹은 저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지
1: 그러니까요.
2: 교회에 찾아오신
0: 궁금해하셨어요.
2: 네, 애청자들이 네. 계셨습니다.
1: 교회에 찾아오
0: 열혈 청취자분들.
2: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곧 이제 방학이 끝난다 안심시켜드렸는데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연락들을 좀 받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백은실 사모님의 이 귀한 열정과 헌신이 참 저는 너무 감사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0: 맞습니다.
1: 참 저희가 정말 예? 참 이 헌신 아침에 그것도
0: 품어주시는.
1: 그냥 목소리만 네. 나오는 것도 보이는 라디오까지 하시니까 또 이게 단장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하여튼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사모님 저희가 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어딜까요?
2: 네, 오늘 같이 암송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 아멘. 좋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은혜의 짱짱 성경 암송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한번 암송해보면 좋겠는데 사모님 따라만 하면 되는 거겠죠?
2: 맞습니다. 암송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목소리 내어서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우리 혀의 근육이 쌓여서 말씀 암송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좋아요. 자, 지금 박지혜님도 댓글, 우리 조재혜님도 백은실 사모님 여름 잘 보내셨어요. 축복합니다. 라고요. 우리 장혜진님도 말씀과 함께하는 멋진 날입니다. 서정희 권사님도 사모님 아름다운 모습 다시 뵙게 돼서 기뻐요. 라고 하시는데요. 기쁩니다. 좋아요. 이렇게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을 드셔서 유튜브상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지금 쉽게 들어오셔서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께서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 주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링크가 가고요. 이 링크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2: 네, 우리 한 달 만에 구호 외치니까 더 큰 소리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네.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고요. 연이어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상반절 암송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2: 자, 우리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 번입니다. 시작.
3: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2: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해서 혀가 약간 굳었죠. 네, 하지만 네 계속 방송하다 보면 네 잘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소절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3: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0: 말라.
1: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0: 그러므로
1: 그러므로
0: 굳건하게
1: 굳건하게
0: 서서
1: 서서
0: 다시는
1: 다시는
0: 종의
1: 종의
0: 멍에를
1: 멍에를
0: 메지
1: 메지
0: 말라.
1: 말라. 자, 우리 세번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박근홍님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세번 따라합니다. 시작.
1: 그러므로
0: 그러므로
1: 굳건하게
0: 굳건하게 서서
1: 서서
0: 다시는
1: 다시는
0: 종의
1: 종의
0: 멍에를
1: 멍에를
0: 메지
1: 메지
0: 말라.
1: 말라.
0: 그러므로
1: 그러므로
0: 굳건하게
1: 굳건하게
0: 서서
1: 서서
0: 다시는
1: 다시는 종의
0: 종의 멍에를
1: 멍에를 메지
0: 메지 말라.
1: 말라. 그러므로
0: 그러므로 굳건하게
1: 굳건하게
0: 서서
1: 서서
0: 다시는
1: 다시는 종의
0: 종의 멍에를
1: 멍에를
0: 메지
1: 메지
0: 말라.
1: 말라. 잘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0: 그리스도께서
1: 그리스도께서
0: 우리를
1: 우리를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0: 하려고
1: 하려고
0: 자유를
1: 자유를
0: 주셨으니,
1: 주셨으니,
0: 그러므로
1: 그러므로
0: 굳건하게
1: 굳건하게
0: 서서
1: 서서
0: 다시는
1: 다시는 종의
0: 종의 멍에를
1: 멍에를
0: 메지
1: 메지
0: 말라.
1: 말라.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0: 그리스도께서
1: 그리스도께서
0: 우리를
1: 우리를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0: 하려고
1: 하려고 자유를
0: 자유를
1: 주셨으니,
0: 주셨으니, 그러므로
1: 그러므로
0: 굳건하게
1: 굳건하게
0: 서서
1: 서서 다시는
0: 다시는 종의
1: 종의
0: 멍에를
1: 멍에를
0: 메지
1: 메지
0: 말라.
1: 말라. 너무 잘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세번 계신 곳에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1: 그리스도께서
0: 우리를
1: 우리를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0: 하시려고,
1: 하려고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0: 하려고
1: 하려고
0: 자유를
1: 자유를
0: 주셨으니,
1: 주셨으니,
0: 그러므로
1: 그러므로
0: 굳건하게
1: 굳건하게
0: 서서
1: 서서
0: 다시는
1: 다시는
0: 종의
1: 종의
0: 멍에를
1: 멍에를
0: 메지
1: 메지
0: 말라.
1: 말라.
0: 그리스도께서
1: 그리스도께서
0: 우리를
1: 우리를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0: 하려고
1: 하려고
0: 자유를
1: 자유를 주셨으니,
0: 주셨으니, 그러므로
1: 그러므로
0: 굳건하게
1: 굳건하게
0: 서서
1: 서서
0: 다시는
1: 다시는 종의
0: 종의 멍에를
1: 멍에를
0: 메지
1: 메지
0: 말라.
1: 말라.
0: 그리스도께서
1: 그리스도께서
0: 우리를
1: 우리를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하려고
0: 하려고 자유를
1: 자유를
0: 주셨으니,
1: 주셨으니,
0: 그러므로
1: 그러므로 굳건하게
0: 굳건하게 서서
1: 서서
0: 다시는
1: 다시는
0: 종의
1: 종의
0: 멍에를
1: 멍에를
0: 메지
1: 메지
0: 말라.
1: 말라.
0: 갈라디아서
1: 갈라디아서
0: 5장
1: 5장
0: 1절
1: 1절
0: 말씀.
1: 말씀,
0: 아멘.
1: 아멘.
0: 와. 야, 이게 좀 오랜만에
1: 야,
0: 했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까?
1: 자유롭지
0: 이렇게
1: 않은 혀로, 네, 열심히
0: 좋습니다.
1: 했습니다.
0: 자, 사모님. 오늘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이게 언뜻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 좋을까요?
1: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종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0: 아멘.
1: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다시 종으로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인정에 매이고, 비교에 매이고, 또 해야 한다는 의무에 매이고, 또 실패나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0: 아멘.
1: 우리도 예,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증명되는 종이 아니라, 뭔가 해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야, 사모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더 여러분이 말씀이 좀 다가오죠? 이
1: 풍성해집니다. 네.
0: 종의 멍에, 뭐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 멍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 삶에서의 그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막그 비교하면서도 그렇고,
1: 맞아요.
0: 뭐 여러
1: 네.
0: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그런 멍에들 메지 말고, 오늘 정말 자유를 주신 주님께 힘있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사모님, 오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모님?
1: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0: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마무리 한번 마지막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1: 그리스도께서
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1: 우리를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0: 하려고
1: 하려고 자유를
0: 자유를 주셨으니,
1: 주셨으니,
0: 그러므로
1: 그러므로
0: 굳건하게
1: 굳건하게
0: 서서
1: 서서
0: 다시는
1: 다시는
0: 종의
1: 종의
0: 멍에를
1: 멍에를 메지
0: 메지 말라.
1: 말라.
0: 갈라디아서
1: 갈라디아서
0: 5장
1: 5장
0: 1절
1: 1절
0: 말씀.
1: 말씀. 아멘.
0: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고요. 사모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한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자,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분을 좀 연결해 볼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이 찬양 1절만 저희가 듣고요. 잠시 후에 또 얼른 우리 따라했어요 하신 분 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우리 예정 PD님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댓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따라했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내가 꼭 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106

0: 자, 우선 제가 1절만 들을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세요. 오늘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
1: 네, 지금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0: 자,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와!
0: 누가 봐도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를 애청하시는 분 같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계 선교회 제물이 되는 인천공항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진영 집사입니다.
0: 와, 박수! 인천공항교회. 근데 세계 선교회 제물이 되는.
1: 제물이 되는.
0: 이거는 네. 보통 이거 교회 표어가 아닌데 이거 교회에서 와.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2: 네, 교회 표어입니다.
0: 이야, 세계 선교회 제물이 되는 인천공항교회 핵심 집사님 하진영 집사님. 이야, 아니 짱짱 성경 암송 정말 자주 들으십니까? 어떻습니까?
2: 네, 자주 듣습니다.
0: 와,
2: 너무너무 오늘 애청하는 예.
0: 오,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된 것 자체가 네. 저희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49분까지가 정규 방송이어서 제가 볼 때 우리 하진영 집사님의 개인 간증은 49분 이후에 저희가 들어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 네. 전에는 이 말씀을
1: 도전.
0: 제대로 암송해보고 그냥 단순하게 암송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이 수혜자가 저는 우리 하진영 집사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런 아멘. 기대감으로 맞습니다. 말씀 먼저 암송할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2: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0: 아, 좋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하진영 집사님께서 이제 목소리 들은 드릴게 되게 행복해지죠?
1: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0: 마음 편안해져요. 네. 자,
2: 감사합니다.
0: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시작!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1: 아멘.
0: 와. 야. 아니 뭐 아나운서처럼 하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와.
1: 이금희 아나운서님 네. 느낌.
0: 아니 우리 하진영 기사님 교회에서 뭐 방송부에서 봉사하세요 혹시?
2: 아니요,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0: 야, 어쩐지.
1: 어쩐지.
0: 말씀도 잘하시고. 네. 아니 그러면 청소년부 교사시면은 하 집사님은 자녀는 없으세요?
2: 있습니다. 지금 같이 청소년부에 있습니다.
0: 오, 오~ 몇 학년이에요?
2: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0: 이야.
1: 사춘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0: 그러면
1: 자녀들.
0: 어떻게 아들 딸이에요? 네. 어떻게 돼요?
2: 예, 네, 그러니까 중3 아들, 중1 딸 이렇게 있습니다.
0: 이야.
1: 2년 더.
2: 아이들은 원치 않지만 네? 같이 있습니다.
0: 와, 아니 뒤에 보이는 라디오에 보니까. 저 액자가 또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1: 맞아요. 말씀 액자가 네네. 딱 거실.
0: 저 액자는 네. 누가 주신 거예요?
2: 아, 저희 이게 주기도문 말씀이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네,
1: 직접 적으신 거예요? 와.
2: 아니요, 저기 퀼트처럼.
0: 이거. 저기 뭐야? 뜨개질. 아, 뜨개질. 뜨개질처럼. 비슷한.
1: 뜨개질. 네. 바느질. 바느질로 직접.
0: 공예. 좋아요.
1: 솜씨도 엄청.
0: 그리고 옆에는 집사님 지금 책이 막 엄청 많이 있는데요.
2: 아, 네.
0: 야.
2: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아이들이 좀 많이 읽지 않을까.
0: 와, 역시 우리 홍양표 박사님 이게 지금 보니까 책을 막 주위에

0: 좀 해주시고.
1: 야.
0: 야. 아니 집사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네네.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정규 방송 시간이니까 우리 집사님 네. 기도 제목 하나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기도가 있으세요?
2: 아, 지금 저희 청소년부에서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해서 10주 양육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2: 이 다니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 백승원 전도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인천공항교회 일곱 집사에 들어가는
1: 아, 나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또 나눠주세요.
0: 그냥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누르면 나와요. 이거 뭐 저희가 지금 사전에 뭐 준비된 게 아닌데.
1: 저는 협의된 게 아닌데도. 네.
2: 아, 또 저희 자녀들도 듣다 보니 청소년부에.
0: 자녀들 중3 아들 중1 딸. 오늘요 네. 극동방송 서울중앙사에서는 미스바 기도회가 있대요.
2: 네네 알고 있습니다.
0: 하진영 집사님도 아마 오늘 미스바 기도를 지금 못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특심 있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집사님 오늘 연결 좀 구체적인 좀 얘기는 제가 49분 이후에 우리 하 집사님이 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후에 좀 연결해 보고요. 네. 저희가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시면 우리 하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네, 하진영 집사님 외에 기술의 윤석준 그리고 오영호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뵙죠. <목소리> 자, 유튜브 방송으로 왔습니다. 하 집사님.
2: 네.
0: 아니 우리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2: 네, 지금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어학당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이세요.
1: 한국어?
2: 아니요, 강사입니다.
0: 강사님이세요, 강사님. 아니 그러면은 네. 어디 대학이세요?
2: 지금 저희 강사들은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네.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치시는 거세요?
2: 저 외국인 유학생들.
0: 유학생들에게
2: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0: 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 딩댐 2966번님이요. 예, 예. 눈물이 나올 듯한 좋은 목소리시라고.
0: 오.
1: 그만큼
0: 그런 말씀 좀 자주 들으시죠?
2: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1: 그만큼 포근하고 위로를 그러니까. 주시는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0: 이 포근한 목소리, 네. 위로의 목소리.
1: 위로의 목소리.
2: 감사합니다. 야.
0: 아니, 약간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중3 아들, 중1 딸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1: 사실 그 네. 나이대가 사춘기 아닌가요?
0: 이게요, 사춘기를 아셔야 될 게
1: 지혜롭게 잘 지나갔나요?
0: 그때그때 좀 다른, 저는 네?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하 집사님이 이제 청소년부를 좀 맡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또 이제 우리 자녀가 먼저 네. 또 뭔가 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1: 아, 그 맞아.
0: 그 어떤 그 알 수 네. 없는 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사님.
2: 네. 저 아이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아이들이
0: 예.
2: 네, 힘들어하고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제 모습들이 너무 잘 보이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제 기도로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꽤 질풍노도의 시기들은 또 많이 심하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0: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은혜잖아요, 그렇죠.
1: 체벌 이전의 기도군요.
2: 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우리 중3 아들은 네. 지금 체벌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1: 아,
0: 엄마.
2: 네, 저보다 커서요.
0: 지금 아니 그런데 하지사님 우리 네.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마 좀 이렇게 더 기도하실 것 같은데
2: 네.
0: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 제가 무슨 뭐 하집사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제가 무슨 큰 힘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보시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기도를 저는 들으실 것 같아요 정표드님
1: 맞습니다 집사님의 아, 네. 기도가 꼭 심겨져서 교회를 넘어선 역사들이 막 일어날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네. 저는 그냥 교회 청소년부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되기를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해라고 할 수

0: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일하심은 좀 차원이 다르시니까 우리 하 집사님을 통해 그냥 크게 이러실 것 같은 오늘 그런 감동이 있는데요, 집사님.
1: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짱짱 성경 이렇게 암송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 시간에 이제 만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너무 버거운데요. 이렇게 그런 고백도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버거울 때가 있다.
1: 네.
2: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니까 그 부담과 또 기도가 갈수록 더 커지실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운 말씀이 있다라는 거는 기도가 이렇게 절로 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많은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주셨지만 우리 하 집사님에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주셨잖아요.
1: 네.
0: 아까도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 네네.
0: 혹시나 또 우리 집사님께서 요즘 아 나 이런 거에 좀 멍에를 맸던 것 같아 이런 게 좀 있으셔요 집사님 혹시?
1: 아, 또 이제 새로운 장막 때문에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막 그런 문제 중에 예, 또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그냥 또 해주시겠지, 그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러한 마음을 또 주셨던 것 같습니다.
0: 예정표님.
1: 더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또 이제 너의 마지막 집은 천국이니.
0: 지금 집 문제가 있으셔서 지금 요즘에
2: 그러니까요,
0: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집 문제.
2: 가장 큰
0: 아니 좀 뭐 한번 편하게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가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상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준비 되시고 하시고 계시나요?
2: 네.
0: 자 지금 기도 제목 여러분 아까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먼저 하셨는데
2: 네.
0: 지금 또
2: 네.
0: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2: 문제도...
0: 기도 제목 개인적으로 어떤 네. 기도 제목 있으세요?
1: 그리고 이제. 제가 남편하고 이제 10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올해 남편이 환갑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이제 정년의 때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도 또 멍에가 이렇게 짓눌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딸은 중학교 1학년인데 남편은 내년에 정년이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멍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짓누르는.
0: 오케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네.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집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1: 네,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영종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집을 이제 무리해서 사야 할 때인가?
0: 맞아요, 이제 여러 상황이 또 있는 거지.
2: 진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
1: 네, 예전에 사업으로 이제 집을 경매로 이제 넘긴 적이 있어서. 네, 집을 산다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약간 짐이 되는. 근데 이제는 좀. 여기서 벗어나서 사야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 되나 이제 그런 중에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도 요즘 뭐 월세가 다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간다.
1: 네.
0: 뭐 부동산 뭐 우리 이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2: 그러니까요.
0: 없어요.
2: 진짜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있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진영 집사님 여러분 얼굴 보시면 걱정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런데 다 우리가 우리를 지금 순간순간마다 짓누르는 그 시기, 그 상황, 여건, 우리의 자녀의 또 그런 뭐 또 그런 모든
2: 진로
0: 상황,
2: 문제.
0: 진로 또 우리 또 여러 그런 정말 우리 다 우리의 문제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하진영 집사님에게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자유롭게 굳건하게 서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은
2: 아멘.
0: 그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어떤 힘을 주실까요? 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 방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하집사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아멘.
0: 그래서
2: 아멘.
0: 예정피디님 오늘 댓글로 좀 기도 요청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 네. 지금 우리 김영숙님 또 신통방통 왕비짱님 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댓글에 하진영 집사님 응원의 댓글 기도의 댓글 또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찬양이 지금 찬양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찬양 제목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

0: 함께 빕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멍에를 맺게 하는 이 부분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연결시켜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집사님, 우리 많은 방송가족들이 지금 댓글로 한 줄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하셨죠? 오늘 그런 기도 링크, 기도의 댓글을 우리 한 집사님이 읽어보실 거고, 우리 같이 여러분 기도 좀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네. 오늘 이 아침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드립니다.
0: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주님께서 많은 방송 가족들을 통해 또 이렇게 응원하게 하시네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멈춰 있거나 또 매여 있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0: 아까 우리 집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우리 하집사님의 이 평생에 이루어질 줄 믿고,
1: 아멘.
0: 특별히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는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의 일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1: 아멘,
0: 생각들
1: 아멘.
0: 해봅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정 PD님,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1: 네, 오늘 하루 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내일 수요일은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가 좀 방학입니다. 아, 특별한 방송도 함께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프닝 말씀도 공유하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Good morning.
1: "우리는 종종 감당해야 할 일상의 무게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점과 한계로 여겨졌던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고요. 나의 연약함 뒤로 숨거나 낙심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용기 있게 일상의 문제들을 맞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약할 때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멋진 이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서울 정신여고 합창단의 찬양으로 2026년 9월 8일 화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왼손이 있죠.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콤플렉스, 뭐 건강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반복되는 뭐 성격의 약점들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한계,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바로 우리의 왼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에훗의 그 약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십니다. 적들이 방심한 사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왼손에서 구원의 칼이 뽑혀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가진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가진 주 안에 있는 보물,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뒤에 혹시 숨어서 낙심하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내 삶의 결핍과 한계를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 주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꼭 받아가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오늘 화요일이죠. 찬송가 스토리로 함께합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앙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 새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미국 침례교 목회자이자 찬송가 작가인 조지 더필드 목사입니다. 185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대대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운동을 이끌던 청년 목회자 타이언 목사는 강단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유명한 설교를 남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이언 목사가 임종 직전 친구인 더필드 목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예수를 위해 일어서라 였습니다. 이 유언에 깊은 감동을 받은 더필드 목사는 다음 주일 설교와 함께 이 시를 작성하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의 시작입니다.
1: 곡은 윌리엄 브래드베리 등이 구성한 경쾌하고 힘찬 군가풍의 멜로디가 붙어 지금까지 전 세계 성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찬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찬송의 핵심 상징은 십자가 군기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힘이나 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깃발 삼아 높이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과 죄악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2: 이 싸움은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실 전쟁이며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여 진리 위에서

싸우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끊임없는 영적 갈등과 믿음의 시련이 존재하는 전투 현장과 같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릴 때 이 찬송은 우리에게 예수를 위해 일어서라는 선명한 경각심을 깨워줍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 시리밭 창단의 찬양으로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찬송가 스토리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찬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9140번님, 9290번님, 1064번님, 우리 장경준 집사님 처음으로 인사 나눠주셨고요. 첨단의 춘 집사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간절한 한 줄 보내주셨고요. 또 첨단 겨자씨를 섬기시는 우리 2061번님, 오늘 처음 출석 체크합니다. 박은인 권사님, 1667번님, 0235번님, 송남종 집사님, 2814번님, 5226번님, 강성자 권사님, 노기근 집사님, 9507번님, 이제는 아침 저녁으론 조금 쌀쌀하네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따뜻한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오늘도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강하심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베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본문으로 고난의 밤을 밝히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이 바울이 처한 이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었는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의 머메르틴 감옥에 가면 툴리아눔이라고 하는 제일 깊은 옥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아마 거기에 처해졌을 것이다. 거기는 환기시설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취가 진동했을 것이며 또 습하고 또 춥고 피비린내 같은 것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이었을 거라고 이제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옥에서 두 발은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착고, 크실론이라고 하는 이 착고에 두 다리가 묶여 있어서 양쪽으로 있는 힘껏 당겨가지고 구멍에다가 발목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이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요,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모든 게 불편해지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나,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0: 오늘 보면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새벽에 깨어있잖아요. 각성돼 있는 상태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날 낮에도 빌립보 광장에서 라브디조라고 하는 몽둥이를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 온 몸은 퉁퉁 붓고 또 허벅지는 땡겨서 쥐가 나고 근육 경련이 나고 또 사방은 온갖 악취로 진동을 하고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한밤중에 깨어서 뭘 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환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에 환경을 봤다면 무너지죠. 내가 찬송하는 이유, 내 주변에 풀어지는 어떤 상황들, 이게 일이 잘 되면 찬송이 나와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일이 안 풀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의 찬송의 근거가 내 주변에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나의 찬송의 근거가 되면 찬송을 했다가 안 했다가. 바울과 실라는 나를 이 깊은 옥에 집어넣은 여종의 주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사람 때문에 찬송하면,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찬송을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분하고 관계가 삐걱거릴 때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의 이유, 찬송의 기반으로 삼을 때 우리는 깊은 옥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7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1: 구원하시는
0: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1: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0: 아멘. 오직 나는 누구를 우러러본다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게 영적인 거죠. 깊은 옥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면, 믿음으로 눈을 뜨면, 우러러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도 잘 아시죠?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1: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0: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앙망할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새 힘. 세상이 알 수 없는 힘.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와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편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관계와 상관없이, 수입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이 환경이나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 힘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깊은 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바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성경을 보니까 순서가 나와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해요? 아니면 찬송하고 기도해요? 예, 그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예, 바울의 찬송이 즉각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채워지고 나니까, 기도가 연그러지고 나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바울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3주째 보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깊은 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냥 막

찬송한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감정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봤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의 임계점을 넘겼을 때 찬송이 나와요. 그냥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송하십시오. 뭐 그래서 찬송이 나오면 참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찬송이 나오는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가 쌓였을 때, 그리고 기도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기도의 열매가 찬송의 꽃으로 나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그 깊은 옥에서 기도할 생각을 하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니까 바울이 그 깊은 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참 감탄해요. 이야, 진짜 바울 대단하다. 그 깊은 옥에서 기도를 하네. 역시 나랑은 다르네. 나는 흉내도 못 내. 아, 나는 이렇게 못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못할까요? 여러분 할 수 없으세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의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어른 세대인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못해. 여러분, 나는 못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막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잖아요. 막 사랑의 원자탄 막 그런 거 보면 와, 이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시다. 나는 못해. 예,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뭐 우리하고는 마음의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용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찬송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메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깊은 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냐고요? 그것은 기도가 바울의 평소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옥에 들어가면 뭐가 드러나죠? 평소의 습관이 나와요. 이 깊은 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양반이에요. 다들 젠틀해요. 그런데 깊은 옥에 들어가잖아요. 툴리아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바닥에 있던 평소의 혈기가 올라옵니다. 평소에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그런 책을 썼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영성이 뭐라고요? 영성은, 당신의 영성은 당신의 습관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당신의 평소의 습관이 당신의 영성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영성 아니냐고요? 영성이죠. 그러나 진짜 영성은 깊은 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예배할 수 있겠는, 그것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치 스프링이 꽉 눌러져 있어요. 평소에는 이게 제어가 돼요. 그런데 깊은 옥에 들어가면 스프링이 튕겨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 밑바닥에 있던 나의 인간적인 꼬라지들이 그때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화도 내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요. 아, 저게 저 밑바닥에 있었구나. 이게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저 깊은 옥에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 종류의 집이 있어요. 한 종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있어요. 또 한 집은 어디 위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0: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드러나느냐? 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바닥에 반석이었으면 흔들리지만 버텨요. 하지만 내 바닥이 모래였을 때 흔들리면서 무너져버립니다. 바닥이 드러나버립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이면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에요. 산상수훈 설교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내 말을 듣지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게 눌러져 있다가 그때 팍 튀어나옵니다. 내 바닥이 드러나요. 습관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다진다는 거, 바닥을 다진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요? 지루하거든요. 바닥을 다지는 일은 눈에 띄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단조로운 일이고 지루한 일이고 따분한 일이고, 그런데 수영을 나가요. 아, 오늘 피곤한데 오늘 안 나갈래. 그런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또 나가요. 그래서 수영이라는 걸 꾸준히 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위험에 빠졌어요. 뭐 물속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평소의 습관이 이분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어떤 아주 싸움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나쁜 사람이 확 덮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면서 몸이 반응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을 딱 제압한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습관이 이분을 구원한 거죠. 평소에 내 몸이 어떻게 습관이 되어 있었을 때 툴리아눔이라고 하는 깊은 옥에 딱 떨어졌더니 이제 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내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그 깊은 옥에 들어갔더니 습관이, 영성이 거기서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기도가 잘 되십니까? 혹은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깊은 옥에 던져졌을 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꾸준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부터 합니다. 저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도부터 해요. 예, 감사할 일이죠. 주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셨다니.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은 수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소에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구약에 바벨론 왕, 다리우스 왕이 조서를 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겠다. 다리오 왕이 60이 넘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늦깎이 왕이 됐으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왕권을, 내가 왕인 걸 두려워하게 만들까 하다가 본인에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인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면, 왕에게 기도하면, 왕에게 요청하면 왕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왕권을 강화시킬 마음으로. 그래서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까지 찍습니다.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도장에 찍혔으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를 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도를 해요. 툴리아눔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도를 해요. 왜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사자굴이라고 하는 위험 앞에서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1: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0: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1: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0: 할렐루야. 과연 나는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0: 나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기도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게 불평이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불평할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이 혈기면 우리는 또다시 사자굴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또 혈기를 내고 있을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뭐냐?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뭐냐? 습관은 당신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다음 날이면 이제 잡혀가십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 이제 잡혀가셔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 알아요. 다음 날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겉옷을 두르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랍비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감람산에 간다. 아, 잠이 안 오시니까 산책하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제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 감람산에 간다 라고 하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왜?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이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1: 따라갔더니.
0: 여러분, 다음 날이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할 수 있냐고요? 습관을 따라. 다음 날이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기도할 수 있냐고요? 전에 하던 대로. 깊은 옥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습관을 따라. 하루 종일 두드러 맞고 두 발은 착고에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었던 거예요. 습관이 바울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습관, 어떤 습관이요? 기도하던 습관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마치 내가 위급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구급약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거야, 어려워지면. 내가 늘 그랬듯이. 이건 제 아내의 가방입니다. 제 아내의 가방은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십니까? 제 아내가 밴드를 붙여줄 거예요. 식사하시고 혹시 이쑤시개 필요하십니까? 제 아내는 이쑤시개를 줄 것입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세요? 펜을 줄 것입니다. 뭐 물티슈가 필요하세요? 물티슈도 줄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제 아내의 가방이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지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 아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솥밥을 먹었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거기에 제 아내가 손을 잡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솥밥을 딱 잡았는데 손가락이 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손을? 빨리 찬 물에 담궈서 화기를 빼야 되는데 가방에 얼음이 있어야죠. 그 가방에는 모든 게 다 있지만 모든 게 다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내 인생에 손가락이 데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데이는 것처럼 위급한 순간이 오는데 평소에 있던 것처럼 가방을 확 열었는데 거기에 정작 필요한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가방을 열었지만 거기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 위급한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서 터벅터벅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그 잠 못 이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워주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그 기도가 나왔던 거지, 만약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었으면 그 순간에 TV를 켜고 넷플릭스를 봤을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해요. 경건의 훈련을 해라.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1: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0: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1: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0: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1: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0: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대 없대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죠. 요즘 러닝 하신 분들 많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꾸준히 1km, 2km,

3km, 4km, 10km 이렇게 달리시던 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달려야 할 어느 순간이 오면 달리는데 자신이 붙을 수 있겠죠. 하지만 평소에 달리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던 분에게 갑자기 달리라고 하면 1km도 달리는 게 힘들죠. 100m도 아마 벅찰걸요. 그런 것처럼 육체의 연단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내가 툴리아님에 떨어졌을 때, 내가 깊은 옥에 들어갔을 때 변함없이 내 영혼을 붙들고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금생과 내색에 복이 있는 것은 경건의 훈련. 평소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거룩한 습관, 이 영적인 습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잡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또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습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내가 내 몸을 친 만큼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때로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 때로는 찬송하기 싫을 때, 그때 하는 거, 그게 훈련이에요. 그때 나오고, 그때 예배하고, 그때 찬송하고, 그때 목장 모임에도 가고, 그때 섬기고, 오늘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헌금도 해.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때 흘려보내고, 그때 나누고, 그때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습관이 나에게는 평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내가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근력을 만들어주며 마침내 정말 내 인생의 기포록에 들어갔을 때 저 밑에 있던 꾸중물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던 영석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석을 가진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 하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행자와 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행자와 달리다가 피곤해. 보행자가 달리다가 아, 나 오늘 예배 안 드릴래. 아, 나는 오늘 기도 안 할래. 보행자와 달리다가 그만둬버리면 사랑하는 장주훈 집사야, 너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건기에 각이 다 말랐어요. 아, 그때 건너는 거 누구나 다 건너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기에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내 키를 훌쩍 뛰어넘잖아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수준, 그 영적인 근력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나의 영적인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말이 팍 하고 달려갈 때 내가 따라잡을 수 있으려면 평소에 내가 러닝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수영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요단강을 헤엄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주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릴 수 있고 창수가 날 수 있고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은 평안하지만 나중에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주님은 아셔요. 그때 저 밑바닥에 있던 박권능 집사님 저 바닥에 있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고귀한 영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평일에 평소에 내가 어떻게 이 습관을 만들어내느냐. 많은 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성장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시계가 움직일 때도 수많은 태엽이 움직여야 되듯이 영적인 성장도 두 가지 태엽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작동되면 시계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책임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몫이 있어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랬죠. 돌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네가 굴려내라고. 내 책임, 내가 할 몫,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합니다. 피곤하죠. 때로는 지루하죠. 때로는 안 하고 싶죠. 그때 해야 근력이 생깁니다.

0: 그때 해야 습관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풀계하는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비가 내리지도 않고 창수가 나지도 않으면 좋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 불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딱 중심을 잡을 수 있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평소에 다해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잡아서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깊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영적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 베델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밀린 일은 없는지, 휴대전화 알림부터 열어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부터 보세요, 이것부터 하세요 라고 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고요. 요사밧은 두려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사역 한가운데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죠. 생각해보면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보다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었느냐에서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벌써 머릿속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줄의 맨 앞에 하나님을 모셔보세요. 일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